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고, 음악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있어 한 주의 피로를 풀죠. 오늘도 변함없는 추억의 음악여행.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혹 선한 사람이 못 사는 수가 있고 악한 사람이 잘 사는 수도 있으나 이 생에는 비록 선하여도 전생에 악업이 남아있으면 그 관은 받아야 하고 현재에는 비록 악하여도 전생에 선업이 남아있으면 그 관은 받게 되는 까닭이니 세상 일을 목전의 일만으로 단언 말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44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7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구하는 데에도 도가 있건만은 부음부는 도가 없이 구함으로 구하면 구할수록 멀어지고 불보살은 도로서 구함으로 아쉽게 구하지 아니하여도 자연히 돌아오는 이치가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7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닿는 곳, 노래 하나, 추억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하나 추억들을 클릭해주세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도 2시간의 음악여행 즐거우셨나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끝까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4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해산 진정덕 아버님의 법호 수여를 축하하고 자녀들을 국가사회의 반듯한 일원으로 길러주시고 보은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전타원 진선원 교무, 시산 진문진 교무, 진선윤, 진상희, 진상현, 오남매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단종의 시간. 오늘이 있을 수 있는 건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냈던 어제와 그 이후에 켜켜이 쌓인 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 덕분이겠죠. 지금 이 순간 이 귀한 선물을 주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하루를 더 의미있게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6월 6일 군중의 시간 첫 곡입니다. K-Will 내 생의 아름다운.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6월 6일 현충일에 함께하는 군종의 시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민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많은 분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현충일입니다. 그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겠죠? 현충일이 되면 집집마다 태극기를 개항하며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전하곤 하는데요. 요즘 곳곳에서 이 태극기 달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잠시 태극기 개항 방법을 소개해드리면요.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매일 개항할 수 있지만 현충일에는 조기로 개항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기는 기봉에서 김면의 너비만큼 내려달며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항하지 않고요.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개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단다고 하네요. 네, 잠시 태극기 개항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현충일에 이 태극기 개항 함께 하시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종의 시간 함께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군종교구와 전국 각 군교당의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지금 군종은. 듣는 것만으로도 흥이 넘치는 군종의 미니콘서트 준비하고 있고요. 훈훈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만나보는 마음의 일지에 이어서 생생한 군교화 뉴스를 전하는 군종 현장 소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군종의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군종장교단에 계신 김도훈 교무님 만나볼게요. 에피톤 프로젝트 새벽녘, 이어서 한로로입니다. 영영.

0: 지금 군종은 우리 군종교구의 교무님 목소리로 군교단과 군교구의 소식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군종장교단에 계신 김도훈 교무님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군종장교단 김도훈 교무입니다.
0: 네, 교무님 반갑습니다. 지난 5월 초에 3사단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한 달 만에 다시 교무님 목소리 들으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1: 네, 잘 지냈습니다. 어쩌다 보니 후국보훈의 달 6월 첫 주에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기쁜 마음으로 군종장교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그럼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들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1: 네, 군종장교 병적 편입 대상 승인 20주년인 해인 만큼 올해가 그와 관련한 지난 이야기들과 원불교 군종의 현재까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불교 군종장교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까지 군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원불교 군종 승인을 위해 당시 원불교 종보사이셨던 좌산 종보사께서 서원을 세우시고 추진하셔서 이뤄진 큰 공덕과 은혜의 산물입니다.
0: 네, 그 군종 승인의 과정이 있기까지 정말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당시 많은 출제가 교도들과 관련인들은 안 될 일을 하시려고 한다. 정말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다고 해요.
0: 네.
1: 하지만 또 큰 스승님의 하명 아래 추진을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군종 승인의 길이 벽에 가로막혔지만 좌산 종보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임하셨다고 합니다.
0: 네,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1: 긍정적인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한 번에서 된다면 나는 열 번도 하고 백 번도 하고 천 번, 만 번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0: 네.
1: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족종교인 원불교가 대한민국 국군의 군종장교로 소속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장병들에게 올바른 인성 함양으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평화를 불러오는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원불교 군종장교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국군 장병들에게 진리와 희망과 평화를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0: 네. 최근에는 이제 원불교에 관심을 가진 장병분들이 꽤 많이 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있는데요. 이게 다 교무님께서 군교에 애쓰고 계신 덕분이겠죠?
1: 네. 뭐 저뿐만 아니라 지금 군종장교와 군종교무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그 군교자 교무님들께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신앙전력 강화를 위해 종교행사는 물론 부대원들이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전승기도와 부대안전기도를 실시하고 사생관 교육을 통해 삶과 죽음의 확고한 신념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명 존중과 감사생활 활성화를 위해 자살예방 교육, 회복탄력성 교육, 그리고 인성교육 등 희망이 가득한 군생활을 통해 그 복무 의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고 한국전쟁은 물론 전쟁 중 또는 군 복무 중 전사하거나 희생당한 호국 영령들을 위한 기도와 특별 천도제를 실시하면서 대한민국과 세계의 평화를 불러오기를 염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스승님들과 수많은 출제가 교도들께서 원불교가 국군의 군종으로서 단단히 뿌리 내리길 바라고 또 바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정성이 있기에 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면은 원불교 군종에서는 혹시 장병분들에게 원하는 게 있을까요?
1: 네, 장병 개인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군 복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불교 교리를 통해 몸과 마음을 살리고 세상에 있어서는 평화로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하기에 원불교 군종장교가 군에 있다라는 것을 또 꼭 알리고 싶었습니다.
0: 네. 자, 그럼 지금까지의 20년이 교무님의 설명과 같았다면 앞으로 20년 후 교무님께서 바라시는 원불교 군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 현재는 비록 3명의 원불교 군종장교가 육군에서 공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군과 해군에도 원불교 군종장교가 배치되어 더 많은 예쁜 장병들이 진리, 희망, 평화 속에서 멋진 군 생활을 영위해 가길 좀 바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0: 네, 꼭 그렇게 될 수 있길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군종장교단의 소식을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1: 네, 올해 원불교 군종 승인 20주년을 축하해 주신 모든 청취자분들과 출제가 교도님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특히 승인 전후로 끊임없는 기도와 은혜로 사랑 주시는 또 유공인분들과 또 출제가 전 교도님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미래 20년을 열어갈 원불교 군종은 또한 출제가 교도님들의 은혜 속에서 대한민국과 세계의 평화를 열어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원불교 군종의 멋진 앞날을 위해서 힘찬 응원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군종장교단에 계신 김동훈 교무님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교무님의 신청곡으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교무님?
1: 희망찬 미래를 꿈꾸면서 로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신청합니다.
0: 네,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군종장교단의 다양한 소식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교무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군종장교단에 계신 김도훈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군종의 시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원음방송 라디오,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군중의 시간 청취자 게시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세요.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 FM 98.3, 광주 전남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원음방송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신 다음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편한 방법으로 함께해 주세요. 계속해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채율입니다. 숲.

김종의 미니 콘서트. 우리는 지금 당장 콘서트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아낌없이 즐길 수는 있죠. 흥나고 신나는 군종의 미니 콘서트. 지금 바로 즐겨볼게요. 엔하이픈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오렌지 플라워.

군 장병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기는 군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훈련 일지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훈훈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마음 일지.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김소연 교도님의 글 나의 몫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전국 청년 교류 퀴즈 대회를 하루 앞둔 토요일 저녁 마지막 점검을 겸한 법회 후 마주한 심고의 시간 죽비 소리로 고요한 입정에 들자 머릿속에 지난 몇 달간 출퇴근길과 도서관에서 치열히 새긴 법문들이 어지럽게 스친다. 두 손을 모으고 마음 깊은 곳에 진리 앞에 기도를 올렸다. 공부는 제가 힘 닿는 대로 할 테니 내일 웃으면서 대회를 마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성적이 잘 나오게 해달라는 노골적인 바람이 있었다. 드린 공을 결과로 보상받고 싶은 욕심이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면에서 묵직한 물음표가 뒤따랐다. 지금 이 순간 유행을 바라는 기도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나의 기도가 대회를 준비하며 배운 자력양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혹여 공부는 게을리하면서 결과만 탐하는 부당한 의뢰심은 아닌지 스스로를 경계하게 됐다. 떳떳하지 못한 길을 걸으며 덕을 바라는 것은 인과 이치에도 맞지 않은 일이었다. 결국 기도 방향을 수정했다. 공부는 전적으로 내 영역이며 대회가 원만히 마무리되는 것에는 온 우주의 기운인 타력이 함께해야 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자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이후의 경계는 진리에 맡기는 것, 그것이 공부의 결론이었다. 이번 퀴즈대회의 가장 큰 수확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어떤 일을 하든 사요와 인도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 점이다. 매일 출퇴근길 만원 버스 안에서 법문을 듣고 퇴근 후 고단한 몸으로 도서관에서 법을 가까이 하니 어느새 그것이 삶의 일부로 익어 있었다. 향기로운 물건을 감쌌던 종이는 물건을 꺼내도 은은한 향을 머금고 있기 마련이다. 교리 공부에 몰두했던 치열한 시간들은 내 삶이라는 종이 위에 법의 향기를 진하게 남겨놓았다. 책장을 덮고 일상으로 돌아온 순간에도 문득문득 배운 내용이 경계 속에서 공부의 기쁨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교법은 멀리 구름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내 안에 갇혀져 있던 마음의 빛이었다. 소태산 대종사님을 비롯한 선진들께서는 우리가 미처 발견 못한 그 빛을 꺼내 누구나 보기 좋게 쓰기 좋게 정리해 주셨다. 문제는 이 자명한 진리를 우리가 너무도 자주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익숙한 습관에 이끌려 마음의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 자주 법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려 한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전적으로 나의 몫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몫을 다하기 위해 오늘도 법문을 펼친다.

원불교 신문에 실린 김소연 교도님의 글 나의 목 함께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자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이후의 경계는 진리에 맡긴다는 말이 유난히 와닿는데요. 일상의 많은 부분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매일 나의 몫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것에 최선을 다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와블의 노래입니다. 보랏빛 향기.

서울부터 부산까지 곳곳에 생생한 군교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군종 현장 소식. 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8회 군종 콘텐츠 공모전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선 오늘도 힐링 한 스푼을 주제로 다양한 군종 콘텐츠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모집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종교 부문에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권장하는 재미와 감동의 스토리 또는 군생활 가운데 힐링을 얻게 된 군종 활동에 대한 콘텐츠를, 선도 및 교육 부문에는 회복 탄력성 강화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보람찬 군생활을 했던 경험, 그리고 전우회와 가족사랑 및 인성을 함양하는 내용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제출 양식은 3분 이내의 뮤직비디오 또는 5분 이내의 드라마와 A4용지 3장 이내의 체험수기로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장병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인 6월 10일까지 국방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하시고 수상의 영광에도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6월 6일 토요일 현충일에 함께한 군중의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으로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준비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마음의 중심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충성!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보사님의 신년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염불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실지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나니 어찌 내정정 외정정의 큰 공부법을 알았다 하리요.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경타원 박원도 원로 교무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둑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It's...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WBS 원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1, 2, 3.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송벽조에게 중용의 설성지도를 해석하여 보라 하시니 그가 사르기를 유가에서는 천리 자연의 도에 잘 순응하는 것을 설성하는 도라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도에 잘 순응만 하는 것은 보살의 경지요 천도를 잘 사용해야 부처의 경지이니 비하건대 능한 기수는 좋은 말이나 사나운 말이나 다 잘 부려 쓰는 것과 같나니라. 그러므로 범부 중생은 육도의 윤회와 12인연에 끌려 다니지만은 부처님은 천업을 돌파하고 거래와 승강을 자유자재하시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6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업이 그 성질에 따라 그 성과에 조만과 장단이 각각 있나니 복을 좀 지어놓고 복이 바로 오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것은 못자리를 해놓고 바로 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것 같으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45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분 좋은 12시 듣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1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기분 좋은 12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추억의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기분 만끽하셨나요? 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왕산종 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낮은 인연일수록 가까운 데서 생겨나나니 가령 부자 형제 사이나 부부 사이나 친우 사이 같은 가까운 사이에는 그 가까움으로서 혹 예를 차리지 아니하며 조심하는 생각을 두지 아니하며 서로 생각해 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되고 서로 가르쳐 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되어 필경에는 아무 관계 없는 외부 사람만도 못하게 되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0: 핵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0: WSON 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트로트 음악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에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원음방송 심쿵두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하는 사람이 견성을 하려는 것은 성품의 본래 자리를 알아 그와 같이 결함없게 심신을 사용하여 원만한 부처를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나니 만일 견성만 하고 성불하는 데 공을 들이지 아니한다면 이는 보기만 좋은 나부로 만든 도끼와 같아서 별 소용이 없나니.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트로트와 원불교 본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 심쿵 2시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7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0: SWS 원음방송 심쿵 2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트로트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에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신청곡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알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혜를 얻을 것이요, 자기가 지혜 있는 줄만 알고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점점 어리석은 대로 떨어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6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이 재성이 여쭙기를 무슨 방법으로 하여야 큰 공부를 하오리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스승과 사이가 없어야 하느니라. 또 여쭙기를 사이가 없기로 하면 어떻게 하오리까? 답하시기를 심만 돈독하면 자연히 사이가 없느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20장 법문입니다.

0: WBS.
1: 신나는 트로트로 감성 충전, 활력 충전. 성인 가요와 본문으로 함께하는 WBS 원음 방송 신곡 드러시.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원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은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메가헤르츠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어플을 이용해보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7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적응하여 보면 대개 그 특성이 각각 다르나니 사람 사람이 각각 자기의 성질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정한 동지 사이에도 충돌이 생기기 쉽나니 그대들은 본래 익히고 아는 바가 다른 여러 지방 사람이 모인 대중 가운데 처하여 먼저 사람마다 특성이 있음을 잘 이해해야만 동지와 동지 사이에 서로 촉되지 아니하고 널리 포섭하는 덕이 화하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교단품 4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나들이 심쿵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4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방송 심쿵 내쉽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2000년대 음악부터 최신가요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청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마음바탕이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그러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0: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남정교당 원파원 이유정, 옥순 정사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최신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 심쿵 4시입니다.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고 계신가요? 오늘 같은 날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 8970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친구 검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시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1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시아버지 열반 이후 여장부로 칠남매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오치순, 치원, 시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심신의 평안과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며느리 윤희선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최신 가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시 3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가까운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과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옛 가요를 들으면서 깊어가는 삶의 낭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주말에는 그동안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모으고 모아서 노래로만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겨운 옛 가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깨운.

0: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매일 저녁에 만나는 정다운 음악 친구 아름다운 인생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주말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분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 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1: 6월은 호국보원의 달이기도 합니다.
2: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한 때는 모든 지혜가 열리는 때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한 때는 모든 권리가 돌아오는 때라. 근기가 낮은 사람은 약간의 지혜가 생김으로써 큰 공부를 하는데 성의가 없어지고 작은 지혜에 만족하기 쉬우며, 약간의 권리가 생김으로써 사욕이 동하고 교만이 나게 돼 더 전진을 보지 못하는 까닭이라. 공부와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때를 조심하지 못하고 보면 스스로 한없는 구렁에 빠지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정경 수행품 38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하긴이 여쭙기를 안분을 하면 세상에 전진이 없지 않겠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의욕이 없고 게으른 것이 안분이 아니오. 순서를 바르게 잡아 태연히 행하는 것이 안분이니 자기의 정도에 맞추어 전진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3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의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어린 영구는 오늘 밤도 아빠를 그리다가 이제 막 잠이 들었어요. 동지 섣달 피나긴 밤 폭풍 한술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얼마나 고생을 하세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부디 살아만 돌아오세요. 네? 여보, 여보.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한 제자 수십 년간 독실한 신을 바치고 특기의 좌선 공부에 전력하더니 차차 정신이 맑아져서 선님의 내왕할 것과 비 오고 그칠 것을 미리 아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수행하는 도중에 혹 반딧불같이 나타나는 허령에 불과하나니 그대는 정신을 차려 그 마음을 제거하라. 만일 그것에 낙을 붙이면 큰 진리를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사도에 떨어져서 아수라의 유가 되기 쉽나니 어찌 정법 문화에 그런 것을 용납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9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김종의 시간. 오늘이 있을 수 있는 건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냈던 어제와 그 이후에 켜켜이 쌓인 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 덕분이겠죠. 지금 이 순간 이 귀한 선물을 주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하루를 더 의미있게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6월 6일 군종의 시간 첫 곡입니다. K-Will 내 생의 아름다운.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3: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5: 6월 6일 현충일에 함께하는 군종의 시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민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많은 분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현충일입니다. 그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겠죠? 현충일이 되면 집집마다 태극기를 개항하며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전하곤 하는데요. 요즘 곳곳에서 이 태극기 달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잠시 태극기 개항 방법을 소개해드리면요.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매일 개항할 수 있지만 현충일에는 조기로 개항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기는 기봉에서 김면의 너비만큼 내려달며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항하지 않고요.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개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단다고 하네요. 네, 잠시 태극기 개항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현충일에 이 태극기 개항 함께 하시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종의 시간 함께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군종교구와 전국 각 군교당의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지금 군종은. 듣는 것만으로도 흥이 넘치는 군종의 미니 콘서트 준비하고 있고요. 훈훈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만나보는 마음의 일지에 이어서 생생한 군교화 뉴스를 전하는 군종 현장 소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군종의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군종장교단에 계신 김도훈 교무님 만나볼게요. 에피톤 프로젝트 새벽녘, 이어서 한로로입니다. 영영.

0: 지금 군종은 우리 군종교구의 교무님 목소리로 군교단과 군교구의 소식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군종장교단에 계신 김도훈 교무님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군종장교단 김도훈 교무입니다.
0: 네, 교무님 반갑습니다. 지난 5월 초에 3사단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한 달 만에 다시 교무님 목소리 들으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1: 네, 잘 지냈습니다. 어쩌다 보니 후국보훈의 달 6월 첫 주에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기쁜 마음으로 군종장교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그럼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들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1: 네, 군종장교 병적 편입 대상 승인 20주년인 해인 만큼 올해가 그와 관련한 지난 이야기들과 원불교 군종의 현재까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불교 군종장교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까지 군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원불교 군종 승인을 위해 당시 원불교 종보사이셨던 좌산 종보사께서 서원을 세우시고 추진하셔서 이뤄진 큰 공덕과 은혜의 산물입니다.
0: 네, 그 군종 승인의 과정이 있기까지 정말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당시 많은 출세가 교도들과 관련인들은 안 될 일을 하시려고 한다. 정말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다고 해요.
0: 네.
1: 하지만 또 큰 스승님의 하명 아래 추진을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군종 승인의 길이 벽에 가로막혔지만 좌산 종보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임하셨다고 합니다.
0: 네,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1: 긍정적인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한 번에서 된다면 나는 열 번도 하고 백 번도 하고 천 번, 만 번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0: 네.
1: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족 종교인 원불교가 대한민국 국군의 군종 장교로 소속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장병들에게 올바른 인성 함양으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평화를 불러오는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원불교 군중장교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국군 장병들에게 진리와 희망과 평화를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0: 네, 최근에는 이제 원불교에 관심을 가진 장병분들이 꽤 많이 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있는데요. 이게 다 교무님께서 군교에 애쓰고 계신 덕분이겠죠?
1: 네, 뭐 저뿐만 아니라 지금 군종 장교와 군종 교무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그 군교하자 교무님들께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신앙 전력 강화를 위해 종교 행사는 물론 부대원들이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전승 기도와 부대 안전 기도를 실시하고 사생관 교육을 통해 삶과 죽음의 확고한 신념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명 존중과 감사 생활 활성화를 위해 자살 예방 교육, 회복 탄력성 교육, 그리고 인성 교육 등 희망이 가득한 군 생활을 통해 그 복무 의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고 한국 전쟁은 물론 전쟁 중 또는 군 복무 중 전사하거나 희생당한 호국 영령들을 위한 기도와 특별 천도제를 실시하면서 대한민국과 세계의 평화를 불러오기를 염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스승님들과 수많은 출제가 교도들께서 원불교가 국군의 군종으로서 단단히 뿌리 내리길 바라고 또 바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정성이 있기에 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면은 원불교 군종에서는 혹시 장병분들에게 원하는 게 있을까요?
1: 네, 장병 개인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군 복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불교 교리를 통해 몸과 마음을 살리고 세상에 있어서는 평화로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하기에 원불교 군종장교가 군에 있다라는 것을 또 꼭 알리고 싶었습니다.
0: 네. 자, 그럼 지금까지의 20년이 교무님의 설명과 같았다면 앞으로 20년 후 교무님께서 바라시는 원불교 군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 현재는 비록 3명의 원불교 군종장교가 육군에서 복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군과 해군에도 원불교 군종장교가 배치되어 더 많은 국군 장병들이 진리, 희망, 평화 속에서 멋진 군 생활을 영위해 가길 좀 바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0: 네, 꼭 그렇게 될 수 있길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군종장교단의 소식을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1: 네, 올해 원불교 군종승인 20주년을 축하해 주신 모든 청취자분들과 출제가 교도님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특히 승인 전후로 끊임없는 기도와 은혜로 사랑 주시는 또 유공인분들과 또 출제가 전 교도님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미래 20년을 열어갈 원불교 군종은 또한 출제가 교도님들의 은혜 속에서 대한민국과 세계의 평화를 열어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원불교 군종의 멋진 앞날을 위해서 힘찬 응원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군종장교단에 계신 김동훈 교무님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교무님의 신청곡으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교무님?
1: 희망찬 미래를 꿈꾸면서 로보홀릭스의 버터플라이 신청합니다.
0: 네,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군종장교단의 다양한 소식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교무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군종장교단에 계신 김도훈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군종의 시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원음방송 라디오,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군종의 시간 청취자 게시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세요.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 FM 98.3, 광주 전남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원음방송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신 다음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편한 방법으로 함께해 주세요. 계속해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채율입니다. 숲.

김종의 미니 콘서트. 우리는 지금 당장 콘서트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아낌없이 즐길 수는 있죠. 흥나고 신나는 군종의 미니 콘서트. 지금 바로 즐겨볼게요. 엔하이픈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오렌지 플라워.

군 장병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기는 군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훈련 일지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훈훈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마음일지.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김소연 교도님의 글 나의 몫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전국 청년 교류 퀴즈 대회를 하루 앞둔 토요일 저녁 마지막 점검을 겸한 법회 후 마주한 심고의 시간 죽비 소리로 고요한 입정에 들자 머릿속에 지난 몇 달간 출퇴근길과 도서관에서 치열히 새긴 법문들이 어지럽게 스친다. 두 손을 모으고 마음 깊은 곳에 진리 앞에 기도를 올렸다. 공부는 제가 힘 닿는 대로 할 테니 내일 웃으면서 대회를 마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성적이 잘 나오게 해달라는 노골적인 바람이 있었다. 드린 공을 결과로 보상받고 싶은 욕심이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면에서 묵직한 물음표가 뒤따랐다. 지금 이 순간 요행을 바라는 기도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나의 기도가 대회를 준비하며 배운 자력 양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혹여 공부는 게을리하면서 결과만 탐하는 부당한 의뢰심은 아닌지 스스로를 경계하게 됐다. 떳떳하지 못한 길을 걸으며 덕을 바라는 것은 인과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이었다. 결국 기도 방향을 수정했다. 공부는 전적으로 내 영역이며 대회가 원만히 마무리되는 것에는 온 우주의 기운인 타력이 함께해야 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자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이후의 경계는 진리에 맡기는 것. 그것이 공부의 결론이었다. 이번 퀴즈 대회의 가장 큰 수확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어떤 일을 하든 사유와 인도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 점이다. 매일 출퇴근길 만원 버스 안에서 법문을 듣고 퇴근 후 고단한 몸으로 도서관에서 법을 가까이 하니 어느새 그것이 삶의 일부로 익어 있었다. 향기로운 물건을 감쌌던 종이는 물건을 꺼내도 은은한 향을 머금고 있기 마련이다. 교리 공부에 몰두했던 치열한 시간들은 내 삶이라는 종이 위에 법의 향기를 진하게 남겨놓았다. 책장을 덮고 일상으로 돌아온 순간에도 문득문득 배운 내용이 경계 속에서 공부의 기쁨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교법은 멀리 구름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내 안에 갇혀져 있던 마음의 빛이었다. 소태산 대종사님을 비롯한 선진들께서는 우리가 미처 발견 못한 그 빛을 꺼내 누구나 보기 좋게 쓰기 좋게 정리해 주셨다. 문제는 이 자명한 진리를 우리가 너무도 자주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익숙한 습관에 이끌려 마음의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 자주 법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려 한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전적으로 나의 몫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몫을 다하기 위해 오늘도 법문을 펼친다.

원불교 신문에 실린 김소연 교도님의 글 나의 목 함께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자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이후의 경계는 진리에 맡긴다는 말이 유난히 와닿는데요. 일상의 많은 부분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매일 나의 몫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것에 최선을 다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와블의 노래입니다. 보랏빛 향기.

서울부터 부산까지 곳곳에 생생한 군교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군종 현장 소식. 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8회 군종 콘텐츠 공모전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선 오늘도 힐링 한 스푼을 주제로 다양한 군종 콘텐츠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모집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종교 부문에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권장하는 재미와 감동의 스토리 또는 군생활 가운데 힐링을 얻게 된 군종 활동에 대한 콘텐츠를, 선도 및 교육 부분에는 회복탄력성 강화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보람찬 군생활을 했던 경험, 그리고 전우회와 가족사랑 및 인성을 함양하는 내용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제출 양식은 3분 이내의 뮤직비디오 또는 5분 이내의 드라마와 A4용지 3장 이내의 체험수기로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장병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인 6월 10일까지 국방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하시고 수상의 영광에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 6일 토요일 현충일에 함께한 군중의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으로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준비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마음의 중심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충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성품은 원래 선악이 없는 것이나 습관에 따라 선악의 인품이 있어 지나니 습관은 곧 당인의 처음 생각이 좌우의 모든 인연에 응하고 또 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 선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어렵고 악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쉬우며 또는 선한 습관을 들이기 위하여 공부하는 중에도 조금만 방심하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악한 경계에 흘러가서 처음 목적한 바와는 반대로 되기 쉽나니 이 점에 늘 주의하여야 착한 인품을 이루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0장 법문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6장 법문입니다.

시통백으로나에게찾아와꿈을주고너는또어디로가버리나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에는 명랑하고 어느 때에는 우물한 것과 같이 사람의 정신 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에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플 때와 괴롭고 즐거울 때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함으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6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도품 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운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2: 맑은 소리 밝은 세상 훈훈한 이야기
3: WBS
2: 원음방송.
4: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원음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예산 종사 넝쿨 장리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5: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모든 죄복을 짓는 바 도인들은 형상 없는 마음에 중점을 두시나 범부들은 직접 현실에 나타나는 것만을 두렵게 아느니라. 그러나 영명한 허공법계는 무형한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까지도 밝게 보응하는지라. 우리는 몸과 입을 삼갈 것은 물론이요 마음으로 짓는 죄업을 더 무섭게 생각하여 언제나 그 나타나기 전을 먼저 조심하여

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 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에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대종사 선원대종에게 말씀하시기를 근래 선종각파에서 선의 방법을 가지고 서로 시비를 말하고 있으나 나는 그 가운데 단전주법을 취하여 수양하는 시간에는 온전히 수양만 하고 화두연만은 적당한 기회에 가끔 한 번씩 하라 하노라. 의도 깨치는 방법이 침울한 생각으로 오래 생각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오. 명랑한 정신으로 기틀을 따라 연마하는 것이 그 힘이 도리어 더 우월한 까닭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14장 말씀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의를 모르고 날뛰는 사람은 살아도 가치 없는 인생이요 죽어도 값 없는 죽음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양심을 굽혀 형세에 따르는 사람은 혹 자신의 몸 하나는 보호한 듯 하나 도리어 만년의 치욕을 면하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금편 19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삼보를 신앙하는 데에도 타력신과 자력신의 두 가지가 있나니 타력신은 사실로 나타난 불과 법과 승을 사실적으로 믿고 받드는 것이요 자력신은 자성 가운데 불과 법과 승을 발견하여 안으로 믿고 수행함이라. 대정경 신성품 8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그 심경을 시로써 읊으시되 청풍월상시에 만상자연명 맑은 바람 불고 밝은 달 떠오르니 우주의 삼라만상이 저절로 밝아진다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1장 말씀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왜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4: 아니에요!
5: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평범한 아침이 특별해진다. 아침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출근하는 발걸음도 천근만근이시라고요? 이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기분 좋은 음악으로 설레는 아침, 여러분의 눈과 귀를 깨워드릴게요. 평일 아침 7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두 가지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니 하나는 제 마음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면서 남의 마음을 제 마음대로 쓰려는 사람이요 둘은 제 일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까지 간섭하다가 시비 가운데 들어서 고통받는 사람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통한즉 박난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72장 법문입니다.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지을 때를 당해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잠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농부가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나니 이것이 인과의 원칙이라 어찌 농사에만 한한 일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7장 법문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진하여 사 없는 마음이 곧 천심이요 천심으로 하는 심판이 곧 하늘의 심판이니 자신의 선악을 자신이 천심으로 판정해 보면 곧 하늘의 심판을 알 수 있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흥편 29장 법문입니다.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투자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입니다.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는 데에 세 가지 계단이 있나니 하나는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요. 둘은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체받아 지키는 것이요. 셋은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베풀어 활용하는 것이라. 이 세 가지 계단의 실력을 구비해야 생사의 큰 일을 완전히 해결하였다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1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을 지으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탄 말라. 복을 짓고 칭찬을 받아버리면 그 복의 반을 받아버리는 것이니 내가 복을 지음이 부족함을 생각할지언정 당장에 복 받지 못함을 한탄하지 말라. 오는 복을 아끼면 길이 복을 받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37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품삯은 바로 나오나 1년 농사는 가을에야 수확하듯이 큰 이익은 늦게 얻어지고 큰 공부는 오래 걸리나니라. 복을 조금 지어놓고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여 조급증을 내지 말고 계속하여 더 지으며 죄를 지어놓고 바로 안 돌아온다고 안심하지 말고 바로 참해 개과하라.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오나니 꾸준히 방심하지 말고 공을 쌓으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43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안에 인력이 있으면 밖에서 기운이 응하게 되나니 주막에 주객이 모이는 것은 술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요 덕인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은 덕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니라 공부인이 형상 없는 마음 공부를 잘하고 보면 무형한 심력이 생겨나서 무한한 우주의 큰 기운을 능히 이끌어 응용할 수 있게 되나니 이것을 일러서 삼계의 대권이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9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에게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기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는 것이라. 곧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신분 의성의 추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감사 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자력 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성심으로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성심으로 가르쳤는가 못 가르쳤는가, 남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못 주었는가를 대조하고 또 대조하여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는 경지에까지 도달하라 함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장 말씀입니다.

0: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방송하는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CS, 주파수 FM 98.3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윤원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대구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어느 때보다 왕성한 생명력으로 존재감을 자랑하는 자연을 봅니다. 자고 나면 키만큼 솟아오른 들풀들, 나무를 휘감고 올라가는 넝쿨들, 정말이지 놀라운 생명력이에요. 빽빽한 밀도로 어느 때보다 왕성해지는 시기, 뭇생명들이 서로 은혜롭게 공존하기를 바라며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호흡을 고르게 하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하고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합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세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대중이 다 무견하되 오직 가섭 존자만이 얼굴에 미소를 띠거늘 세존이 이르시되 내게 있는 정법 안장을 마하 가섭에게 붙이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벌을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마음공부 26절입니다. 어느 이름난 화가가 말하기를 명화의 기이한 공은 눈에 있다 하였는데 그것은 눈이 사람의 용모 가운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이니 이 마음의 사용 여하에 따라 인생의 가치가 좌우되며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어느 곳을 물론하고 그 지도자의 마음 여하에 따라 발전과 퇴보가 좌우되는 것이니 아무쪼록 마음을 바르게 하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어느 곳을 물론하고 그 지도자의 마음 여하에 따라 발전과 퇴보가 좌우되는 것이라는 말씀. 어느 때보다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지요. 필립 글래스의 글래스웍스 가운데에서 다섯 번째 트랙입니다. 파사즈 들려드리고 있어요. 마이클 리스만이 지휘하는 필립 글래스 앙상블의 연주 플레이하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추원 보본의 달 6월을 맞아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과 교단 역대 선진들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이 땅의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 선현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정사 이론상의 신앙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은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 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이론상의 신앙은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하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진리의 혼염 속에서 순간순간 감사와 은혜를 찾아 일 속에서도 공부심을 챙기며 생활해 오다가 오늘 원음방송 TV 예외에 함께하게 되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의 주변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헤쳐나가기에 버거운 환경과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나이다. 그들을 위해 마음 모으오니 아픔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고통을 같이 나누며 손잡아주고 힘을 주는 이웃이 그들 곁에 가까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동포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보은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새로운 한 주도 온전한 마음을 잘 챙기며 불보살의 행을 낮출 수 있도록 혼염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정산종사법어 기연편 11장 전서 762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많이 지나가셨으나 우리 대종사의 교법처럼 원만한 교법은 전무후무하나니 그 첫째는 일원상을 진리의 근원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일체를 이 일원에 통합하여 신앙과 수행에 직접 활용케 하여 주셨으미요. 둘째는 사은의 큰 윤리를 밝히시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윤리뿐 아니라 천지, 부모, 동포, 법률과 우리 사이의 윤리 인연을 원만하게 통달시켜 주셨으며 셋째는 이적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인도상 요법으로 주체를 삼아 진리와 사실에 맞은 원만한 대도로서 대중을 제도하는 참다운 법을 삼아 주셨습니다. 아직도 대종사를 참으로 아는 이가 많지 않으나 앞으로 세상이 발달하면 할수록 대종사께서 새 주세 부리심을 세상이 고루 인증하게 되리라.

0: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1: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여타원 여근영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6월을 맞이하면서 대종사님을 스승님 스승님 했는데 올해는 더욱더 주세불로 모셔야 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해서 주세불로 오신 우리 대종사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법문 새기고 싶습니다. 먼저 법문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셨다. 주세불이 이 세상에 출현하심에 1월이 중천에 솟아오른 것과 같은 것이다. 1월이 중천에 솟으면 천년의 어둠이라도 일시에 밝아지고 주세불이 세상에 출현하면 만생령의 두터운 무명심도 밝게 비춰주시며 만생령에게 인연작보고 길도 널리 열어주심으로 주세불의 빛은 1월보다 승하고 주세불의 빛은 천지보다 승한 것이다. 선회록 주세불지장 제1장 말씀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내가 주세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세불이 출현하셨다는 것을 암시하시고 주세불의 위덕을 크게 드러내 주신 법문이십니다. 요즘 한국의 위상이 세계에 크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모시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6월을 맞이하여 대종사님을 그리워하며 올해는 스승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세불 부처님으로 우리가 먼저 받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1929년 당시 일본 식민지로 억압받고 있는 우리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아침나라,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를 써서 우리나라에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등불은 주세불 부처님 대종사님이요. 다시 켜지는 날은 정신문명을 크게 열어주는 이런데도 정법이 꽃피는 예언이라는 시 같습니다.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원불교 어린이 부패를 나갔습니다. 그 시절에는 칠판도 없고 책상도 없는 법당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교무님께서 불러주시는 가사를 노트에 연필로 적었던 성가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깊은 울림을 주는 성가입니다. 그 가사는 영산 춘풍 다시 불어 우담 바라꽃이 피니 악도 중생 건지고자 대종사님 나시었네. 일원대도 드러내사 천만살이 통일하니 시방 삼계 어느 법이 이 법 외에 또 있는가. 좌우통달 제도문을 개한 없이 열었으니 무량세계 무량중생 이 법은에 다 즐기네. 후렴으로 찬송하고 찬송하세 대종사님 찬송하세 영겁에서 영겁으로 찬송하고 찬송하세 성가 6장 대종사님 찬송가입니다. 오늘은 가사만 읽어도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집에 돌아가서 동생과 함께 이 성가를 부르니 아버지께서 우담바라가 뭔지 알고 부르냐 하셨습니다. 아니 아빠, 그냥 받아쓰기만 한 것이니까 몰라요. 아버지께서 그것은 실제 있는 꽃이 아니라 부처님의 큰 자비를 비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부처님의 상을 영산회장이라고 합니다. 새 부처님께서 1891년 5월 5일 전라남도 영광 땅 영산에 탄강하시어 그곳을 떠나지 않고 성장하시면서 자수자각으로 1916년에 대각을 이루셨습니다. 영광은 신령령 빛광 지명이지만 한 근원의 진리를 표현합니다. 영산에서 대각하시고 법을 펴시니 30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법이 희미해질 즈음 다시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는 새 법을 내셨다는 뜻으로 영산회상 봄소식이 다시 왔다입니다. 새 주세불께서 없던 진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원시 반본하는 새로운 세상에 맞는 새 법을 펴신 것입니다. 우단바라는 상징의 꽃입니다. 새 부처님의 대원 정각을 표현해 주신 은유법입니다. 과거 불법이 왜 희미해졌을까요? 어느 절에 금방물 부처님 배꼽에 우다마가 피었다고 그 절을 순례하고 그 꽃을 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관광객이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우담바라는 풀잠자리 알이라고도 하고 청동에 피는 곰팡이라고도 합니다. 참다운 우람바라를 보러 원불교로 오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새 부처님 대종사님 대각으로 태어난 일원의 진리를 교법으로 편찬한 정전이 우담바라이며 일원화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잘 받들고 실천해서 생활의 은혜를 놔두면 일원화를 피웠다고 할 수 있겠죠. 제 3대 종보법사님이셨던 대산 종사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시를 써서 우리가 성가로 부르고 있습니다. 꽃이 피네 꽃이 피네 하늘꽃이 피네 여기저기 여기저기 하늘 땅 가득하니 평화는 오리 평화는 오리 참 평화가 오리라 개벽이 되리 개벽이 되리 참 개벽이 되리라 한마디로 성불하여 부처행을 놔두면 우담바라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일제의 식민지 핍박으로 암울할 때에 돌아오는 세상은 위 없는 도덕이 굉장히 발전되어 인류 정신을 문명시키고 물질 문명을 지배할 것이며 물질 문명은 도덕 발전의 도움이 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 중생을 제도할 교법을 짤 큰 틀을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즉 교법의 핵심은 정신개벽, 정신세력 확장의 길을 밝히는 이론상 진리를 드러내고 사은의 구세윤리와 사막의 용심법, 공급길을 밝히는 중생제도의 교법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실천하도록 한글로 편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세불 부처님의 대자비심이십니다. 100년 전에 한글의 우수성을 간파하신 새 부처님의 해안이십니다. 또한 전망품 23장에 정신적 방면으로 장차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제일 가는 지도국이 될 것이니 지금 이 나라는 점진적으로 어변성룡, 즉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되어가고 있나니라 하신 말씀이 예언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어서 정말 놀랍고 부지런히 이 공부에 매진해야겠다는 서원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세불이 출현하시면 일어나는 세상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세불이 이 세상에 출현하심에 1월이 중천에 솟아오른 것과 같다. 1월이 중천에 솟아오르면 천년의 어둠이라도 일시에 밝아진다는 말씀을 지금 세상에 대조해 봅시다. 요즘은 세계가 하나인 것을 부정할 수 없지요? 방탄소년의 아리랑 공연이 광화문에서 열리는데 세계 각국에서 아미들이 한국이라는 곳을 마치 이웃집 가듯이 찾아왔습니다. 세계 16개국 순회 공연을 하는데 그 뜨거운 열기를 우리는 각 나라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볼 수 있습니다. 이 감동의 열기도 세계 각 나라 사람들 개개인의 휴대폰으로 실시간 함께 공감하는 그야말로 세계가 하나 되고 있습니다. 아리랑 공연이 지구촌 구석구석 인류 우울함을 밝게 해주는 광명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하는데 세계인의 손바닥에서 영화 보듯이 지켜보면서 세계의 인심이 옳고 그름을 심판합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은 누가 죄를 짓고 무엇이 들어서 전쟁을 하는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살상무기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다니는 위험천만한 불안한 현실, 얼마나 많은 자원을 들여서 건설한 인류 문화, 재산, 건물 피해, 중요한 다리를 끊어서 피와 같이 세계를 돌고 있는 원유 길을 막는 일, 생명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무지한 죄를 짓고 있는 현상을 진리의 밝음이 곧 전쟁을 지켜보는 세계 사람들이며 지극히 공정한 올바른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밝고 바른 판단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옆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도 몇 달, 몇 년 후에 박물 장사가 이 집 저 집 물건 팔러 다니면서 옛날 옛적에 우리 모든 이야기 하려면 옛날 옛적이 처음 시작이었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정보를 모르니 어둡지요. 그야말로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밝혀지고 보여지는 이것이 천년의 어둠이 일시에 밝아진다는 것이지요. 주세불이 출현하신 것 맞지요. 두 번째는 주세불이 세상에 출현하시면 만생령의 두터운 무명심도 밝게 비춰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무명심이 무엇일까요? 돌고 도는 진리를 모르는 것이 무명심입니다. 즉 불생불멸하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모르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무명심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대원정각 깨달음을 대종경 서품 1장에서 만유가 한 재성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봉의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두려탄 깃들을 지었도다 하시고 이론상을 그려주셨습니다. 이 뜻을 배우고 실천하면 만생령의 무명심을 밝게 비춰주는 자비가 될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사는 것이 현생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종사님께서 하루살이는 하루만 알고 범하제비는 한 달만 알듯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한 생만 있다고 생각하니 어찌 밝은 지혜를 얻었다 하리요. 우주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라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드러내 주시어 만생령의 두터운 무명심을 밝게 비춰주시는 주세불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주세불이 세상에 출현하시면 만생령에게 인연작복의 길도 널리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작복은 인연을 맺어주고 복을 짓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대종사님은 깨달음의 일성에서 만유가 한 체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분 어머니가 낳은 여러 자녀들의 관계를 형제라고 합니다. 만유가 한 체성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한 몸에서 나온다는 것이니 우주 만유가 한 형제입니다. 정전 사은장에서 한 동포라고 하셨고 우주 만물이 서로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근본적으로 생명 유지의 근원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인연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인연을 찾게 해주시고 우주 만물이 없어서는 나의 소중한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만유가 한 형제의 인연이며 이 형제인 동포들은 서로서로 주고받는 은혜 부처님입니다. 그러니 우주 만물이 모두 다 부처님이요 이를 처처불상이라 하며 모든 부처님을 대하는 그일 그일마다 감사불공으로 복록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만큼 인연작복의 길을 크고 원만하고 널리 열어주신 부처님이 또 계실까요? 저는 이 법을 알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런데도 교법 그대로가 주세부로 자비요 참 우담바라입니다. 일체 중생이 널리 이 은혜를 입어서 밝고 은혜롭게 산다면 주세부로 빛은 일월보다 승하고 주세부로 공은 천지보다 승한 것이지요. 확실히 대종사님은 주세불이십니다. 그러니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모시며 세계에 알리는 선도자가 됩시다. 먼저 알아보고 눈이 밝아서 경전을 알아보고 귀가 밝아서 법문을 듣는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 마음 공부 잘하여 이 참담하고 혼탁한 세상의 등불이 되도록 어서 어서 성불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보사님의 신년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고도 남이 몰라주는 것을 원망하면 선 가운데 악의 우미 자라나고 악을 범하고도 참회를 하면 악 가운데 선의 우미 자라나나니 그러므로 한때 선으로 자만 자족하여 향상을 막지도 말며 한때 악으로 자포자기하여 타락하지도 말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6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교리 공부방. 반갑습니다. 주말 오전 원불교 교리에 대해 배워보는 교리 공부방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은 독일 교화 현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해견으로 원불교 교리를 연마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은

0: 여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오늘은 정전 제7장 무지선법에 대해서 인사님 말씀을 받드는 시간 하겠습니다. 그 무지선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게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는다는 것이 일반 대중들에게 쓱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2: 보통 사람들은 시간을 볼 때 과거, 현재, 미래 3세로 봐요.
1: 아, 네, 네.
2: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 미래 3세를 현재로.
1: 네.
2: 현재가 3세다.
1: 아, 현재가 3세다.
2: 아, 그렇게 보지요.
1: 아, 네, 네.
2: 그것이 무시선의 중요한 요목이에요.
1: 아.
2: 딱 끊어서 그때. 아. 그 공간 그때.
1: 아주 좋은 말씀 같아요.
2: 예, 무시선입니다.
1: 네, 네, 네, 네.
2: 우리가 오늘 주사님께서 물으시고 제가 응답하는 것도

0: 네. 깊은 정확한 이해가 아니면은 선에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시선에 관한 말씀보다도 먼저 선에 관한 말씀부터 예. 시작을 해서 네. 좌선을 거쳐서 무시선을 건너오는 것이 아마 순일 거예요.
1: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0: 간단한 그 자리를 좀 넘겨서 예. 오늘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대문 네. 한 대문, 이 대문 이렇게 예. 예, 밟아갔으면 좋겠어요.
1: 네네.
0: 본래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부터 그 전에도 명상은 있었죠.
1: 네.
0: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부터 이제 그 명상이 선으로 구체화되었는데 다야나라고 했죠.
1: 네, 다시.
0: 산스크리트 말로 네. 다야나.
1: 네.
0: 그 이제 정확한 발음은 모르겠지만은 인도에서 다야나라고 한 것이 이제 중국에서 선나.
1: 네, 선나.
0: 선나. 예. 그 선이 요약되어 가지고 선이 되고
1: 네.
0: 서양에서는 젠.
1: 예.
0: 선을 젠이라고 그러잖아요.
1: 예, 일본어가 이제.
0: 예, 그렇게 일본을 거쳐 가고.
1: 예, 예, 일본을 거쳐서.
0: 이 선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처음에 망념을 쉬어야죠. 분별성과 주착심. 분별성과 주착심. 그 성하고 심하고를 다르게 분별에는 분별성, 주착에는 주착심, 주착심. 그랬거든요.
1: 네, 네.
0: 그걸 구별을 줄 알아야 돼요. 네.
1: 분별성, 주착심.
0: 주착심.
1: 네.
0: 그 분별성과 주착심을 텅 비우고,
1: 네.
0: 비우고, 그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1: 아.
0: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첫째는 관조예요.
1: 네.
0: 분별성과 주착심을 텅 비우고 그 자리를 관조하는 것이 선이에요.
1: 아, 네.
0: 정신눈으로 바라보는 거.
1: 예.
0: 그래야 견성을 하죠. 바라봐야. 네. 바라보는 거 관조가 선의 시작인데
1: 네.
0: 관조로 인해서 깨닫게 되죠.
1: 네.
0: 오득하게 되는 거예요.
1: 네.
0: 성품 자리를.
1: 네.
0: 처음에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자리를 관조해서 그 관조하는 자리가 바로 성품인 것을 깨닫는 것, 오득하는 것,
1: 네.
0: 그게 선이죠. 그 선이라는 것은 마음만 비우고 있는 것이 선이 아니고
1: 아.
0: 밝은 영지로 깨달아야 해요. 오득하는 것, 그것이 선이다 말씀이죠.
1: 예.
0: 그럼 깨달아서 오득해서 뭐로 자는 것이냐. 결국 마음의 자유를 얻자 하는 거예요. 선의 구경천은 마음의 자유를 얻자 해서 무치선법도 쭉 보면 결론이 마음의 자유예요.
1: 네, 네.
0: 마음의 자유 네, 끝나서 그게 네, 네. 돼 있어요. 선을 왜 하느냐. 첫째 목적은 내 마음의 광명. 제가 항상 주장합니다만은 일원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
1: 네.
0: 그게 저는 화두예요. 항상.
1: 네, 네.
0: 일원상 부처님의 광명자리.
1: 네.
0: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선이다. 그 위력으로 충만한 자리,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위력으로 충만한 자리,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아는 밝음으로 충만한 자리, 그 자리를 관조하고 깨닫는 것이 선이다.
1: 회복한다는 지금 말씀을 쓰셨습니다.
0: 예, 예.
1: 그 회복한다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0: 그러죠.
1: 네네.
0: 회복한다는 말은
1: 이 원래 부분이 가지고 굉장히 있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러죠.
1: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걸 회복한다.
0: 그러죠.
1: 그 말씀 듣고, 아, 그게 번쩍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0: 그러죠.
1: 내 것을 찾자. 회복하자. 그 용진심이 굉장히
0: 그러죠?
1: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그렇게 해서 그 자성자리 광명을 회복해서 방금 네. 말씀한 대로.
1: 네네. 네.
0: 뭐 하자는 거냐.
1: 네네.
0: 회복해도 거기서 끝나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인생이잖아요.
1: 네네네.
0: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생로병사를 해탈해야 한다.
1: 아.
0: 살았을 때 삶을 해탈하고 늙었을 때 늙음을 해탈하고
1: 네.
0: 죽되 죽음을 해탈하고
1: 아이고.
0: 다시 태어나되 태어남을 해탈하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해탈하는 것이 선이다.
1: 아주 중요한 선이란, 말씀인데
0: 받으시면. 선이란 죽은 선이 아니고
1: 예, 예.
0: 실제로 내가 지금 생로병사의 과정을 어쩌고 있는데
1: 네.
0: 그 탁 끊어서 생로병사의

0: 해탈을 얻는, 거의 묶이지 않는
1: 네.
0: 해탈하는 것이 선이다 하는 것이고,
1: 네.
0: 좀 길게 보면,
1: 네.
0: 욕도윤회.
1: 네,
0: 그래서 저도 육도윤회를 또 하지 않아요. 생로병사.
1: 이게 지금 중생들이 육도윤회가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
0: 그거를 자유하자는 거죠.
1: 네.
0: 육도윤회를 자유하자. 참으로 이 무시성 공부는 수행자로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래서 선이죠. 선. 토닥글 선. 아주 그 번역을 잘했어요.
1: 중생의 팔자를 고치려면 무시선을 접근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0: 될 수 없죠.
1: 네네.
0: 될 수 없어. 선은 그런 것인데 그 선을 처음에 시작할 때 좌선을 시작했거든요.
1: 네.
0: 지금도 명상하는 사람들 전부 좌선하고 하지 않아요?
1: 네, 멈춰 있을 때.
0: 예, 다른 네. 신흥 종교에서도 좌선, 선 하면 다 앉아서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부터 고행님으로 들어가가요. 고행님.
1: 네, 네.
0: 거기서 이제 앉아서 좌선에 들어갔지 않았어요?
1: 네.
0: 그걸 명상이라고 했지만은.
1: 네.
0: 그렇게 해서 처음에 어떻게 했나요? 갈비뼈가 저 석가래처럼 나오고.
1: 네, 네, 네. 그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네. 석가의 고행상.
0: 배 가죽이 등뼈에 붙고 또 이게 숨어 넘어져 버려.
1: 네.
0: 하도 굶고 네, 고행을 해서.
1: 유명한 조각상입니다.
0: 네. 그렇죠. 그런 좌선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득도를 못했거든요. 거기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기를, 아하, 선이라는 것은 육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큰 변동을 일으킨 것이죠.
1: 이때 전환이 있었죠.
0: 그렇죠.
1: 그런데 아.
0: 육체가 동하고 정하고 오는 게 관계가 없고 마음에 있다. 그걸 깨달으셔가지고 이제 그 유미직을 얻어 잡수시고 건강을 회복해가면서 큰 이제 진리를 얻어가게 됐지 않았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불교가 성립돼서 무위선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1: 아.
0: 사실은 그것이 좌선이에요. 좌선은 앉아서 하는 것인데 왜 앉아서 하느냐? 정시선이라 그래요. 고요할 때 하는 선,
1: 네.
0: 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선,
1: 네.
0: 늘 좌선만 하고 앉았으면 누가 밥 먹여주고 채워주고 오니까 생활하면서 해야 되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또 고요히 앉아서 그것이 좌선이거든요. 선은 목적은 같은데 그 수행하는 그 행위가 다른 것, 그것이 좌선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이 세계의 생활 질서가 무너지고 인간으로서 살아야 할 조건이 다 무너져버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이 선의 광명을 회복하고 선의 힘을 얻겠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짧고 짧고 해서는 안 되겠다. 연속으로 해야 되겠다.
1: 네.
0: 그것이 이제 각성이 생긴 것이죠. 절대로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이렇게 해서 광명을 회복하고 오득하는 것은 아주 요원한 것이로구나.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1: 네.
0: 몸이야. 가고 오고 쉬고 일하고 짧고 길고가 있지만은 정신의 세계, 마음의 세계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를 마음으로 둘진데 시간 공간에 아무 구애 없이 무시로 하는 그런 선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무시선이 시작된 것이죠.
1: 네.
0: 무시선은 동정이려, 동정이 네. 없는
1: 네,
0: 선.
1: 네, 네.
0: 이게 밤과 낮이 없어. 또 이때 저때 때를 가리지 않아.
1: 네.
0: 또 몸이 움직이고 쉬고 그럴 때를 가리지 않아.
1: 네.
0: 꼭 앉아서만 하고 쉬어서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할 수 있는 선법, 이 법이라야 오는 시대에 맞다 말씀이죠. 지금 시대는 그렇게 앉아 있어 봐요. 이 세상이 다 괴멸되는 거 아니겠어요?
1: 네네.
0: 이렇게 치연작용으로 활동하는 시대에 앉아서만 좌선을 하면 누가 좌선을 하겠어요? 시대에 맞는 선법은 결코, 또 진리에 맞는 선법은 결코 시간을 정하거나
1: 네.
0: 초소를 정하거나 또는 이 동정
1: 네.
0: 정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항상 여여한 신법으로 소행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진급해서 나아가는 성법이 무지선법 아니겠어요?
1: 네.
0: 무지선을 대적공이라고 그래요. 좌선을 소적공이라고 한다면
1: 네.
0: 무지선은 대적공이고 좌선을 소로라고 한다면 무지선은 대로다.
1: 네, 네.
0: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네. 왜 너는 살고 있느냐 할 때 저는 네 가지로 봐요. 하나는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요.
1: 네, 네, 네.
0: 불행하면 죽지요.
1: 아, 그럼요.
0: 행복해야 돼요.
1: 네, 네, 네.
0: 두 번째는 말이죠. 마음의 자유가 있어야 돼.
1: 네.
0: 행복, 자유. 마음의 자유가 없으면 참 불행한 거예요.
1: 네.
0: 그같이 불행한 것이 없어요. 생활에도 자유가 없어 봐요. 마음의 자유가 없으면 더욱 불행한 거지요. 세 번째는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1: 네.
0: 평화가 있어야 돼요.
1: 네.
0: 평화.
1: 네, 네.
0: 나 그렇게 봐요. 또 하나는요. 무엇이 제일 급하냐 하면 제가요. 건강이 제일 급하다니까요. 건강.
1: 네, 네.
0: 이거 물지 못한 것들아니까요. 건강. 네 가지. 네 가지 요소를 저는 사람이 원하는 거, 세상을 살아갈 때 원하는 거, 목적을 세우는 것이 주로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네 가지 요목에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마지막 관계 무시선. 무시선이 아니면은 완벽하게 네 가지를 이룰 수가 없어요.
1: 네.
0: 무지성이 아니면 완벽한 행복, 무지성이 아니면 완벽한 자유, 완벽한 평화, 완벽한 건강을 이룰 수가 없다.
1: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선의 방법과 무지선의 형태는 조금씩 좀 있어도 구체적으로 무시선, 무체선으로 딱 축해가지고 아, 내놓으신 그렇죠. 것은 선의 일대 혁명으로 아, 볼 수도 있겠습니다.
0: 그럼요.
1: 네네.
0: 전에도 있었지만은.
1: 네네네. 딱 집어서 아주.
0: 그렇죠. 네네네. 그런 것이에요.
1: 네, 그런 거.
0: 아주 중요한.
1: 네네.
0: 현대인으로서.
1: 네.
0: 수행자로서 참 무시선 만난 기쁨처럼 없죠.
1: 네네.
0: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교화를 하셔야 되겠는데 뭐 바탕이 있나요?
1: 네.
0: 아무것도 없죠.
1: 네네네.
0: 이제 제법성지에 오셔가지고
1: 네.
0: 거의 법을 다 마무리 지으시고
1: 네.
0: 그럴 즈음에 이제 서중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회상을 어떻게 꾸밉시다 하는 이제 의논을 할 짬이요.
1: 네.
0: 그때 몰명함 그 백강명 스님이
1: 네.
0: 그냥 와도 상당한 힘이 있는 분이요.
1: 네. 네.
0: 대형사님께 이제 영육상전의 대법을 영육상전의 큰 법을 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렇게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 기록에 나와 있어요.
1: 예.
0: 우리가 그 원불교를 상징적으로 이해할 때 원불교는 생활 종교다.
1: 네.
0: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또 원불교를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진리적 종교다. 신격, 인격 이런 종교가 아니고 진리적 종교다. 또 원불교는 생활 속에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 종교다. 이렇게 원불교를 총평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 말씀 가운데 영육상전 이사병행.
1: 네.
0: 동정일요.
1: 네.
0: 그 말씀의 의미가 다 갈맞아 있어요. 그러니까 동정일요의 법을 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그 뜻이에요.
1: 네, 네, 네.
0: 네. 그리고 우리 표가 보면 참 표에 다 나타나 있죠.
1: 네, 네, 교육표. 네.
0: 표가 여섯 가지가 일곱 가지 여기까지 있죠.
1: 네.
0: 그 전체 표가 전부 무시선이에요. 무시선과 연관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1: 네.
0: 근데 그 중에서도 일상삼매, 일행삼매,
1: 네.
0: 동정일여 영역상전
1: 네.
0: 이 두 표어는 아주 무시선하고 적합한
1: 예.
0: 그런 표어지요. 이런 그 무시성을 행함으로써 이론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을 회복하는
1: 네.
0: 그같이 기쁜 일이 없거든요.
1: 네.
0: 그같이 기쁜 일이 없어.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해 갈 때 그것을 화두로 하면은 연불보다 낫고
1: 예.
0: 연불보다 낫고 말이죠. 네. 선보다 낫고
1: 네.
0: 선은 때를 가려서 하지 않아요?
1: 네.
0: 근데 이렇게 화두를 정하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무지성이니까 최상근기가 할 수 있는 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 네.
0: 그래서 오늘 무지성에 가서 할 말이 많지만
1: 네, 네.
0: 또 이제 여러 가지 예, 다른 질문을 받고 또 오겠어요.
1: 예, 예. 무지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그 느낌이 좀 있어서 먼저 그 질문을 앞에 드렸다가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0: 우리 수행자로서
1: 네.
0: 마음을 깨닫고
1: 네.
0: 성품을 오득할 때
1: 네.
0: 무엇을 깨달았느냐?
1: 예.
0: 아, 성품 자리에는 참 빈 허공 같이
1: 예.
0: 무
1: 네.
0: 아무것도 없는
1: 네.
0: 공 텅 빈 그런 자리로구나 하는 그 자리를 깨닫고 동시에
1: 예. 네, 네.
0: 그런 자리에서 생각이 나오는구나.
1: 예.
0: 그대로 텅 빈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1: 네.
0: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오는구나.
1: 네.
0: 마치 비부담으로 말하자면 빈 허공에 휘 바람이 일어 그런 상태처럼
1: 네.
0: 그 좌선 선을 잡고 보니까 텅 빈 자리에 돌아갔어.
1: 네.
0: 그런데 홀연히 한 생각이 나.
1: 네.
0: 그러면 한 생각이 나는 건 진리가 아니냐.
1: 네.
0: 그것이 아니고 홀연히 생각 떠오르는 생각도 진리고
1: 예.
0: 텅 빈 자리도 진리다.
1: 네네.
0: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구나.
1: 텅 비고 가득 찼다.
0: 그렇죠. 그렇죠.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1: 네네.
0: 그게 진공묘유예요.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으라는 말은 진공에만 빠지지 말아라. 용에도 통달해야 한다. 용에 묶이지 말아라. 진공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진공묘유를 아울러 잘 닦아야 성품을 본 사람이고 성품을 활용하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법을 깨달아서 교화를 하는 사람이다. 수행자다 그런 말이죠.
1: 네네. 그 오케스트라의 관악기 많이 있는데
0: 예.
1: 그 속이 다 비어 있어야 됩니다.
0: 그래야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네네. 나죠. 맞아. 주사님이 견성했어.
1: 아이고, 잘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수 없는 경계를 저희들이 부딪히면서 살거든요. 이 경계를 대할 때 부동함은 타산같이 하고 그다음에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같이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좀 이어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경계를 당하고 있거든요.
0: 거의 같은 내용인데.
1: 네네네. 살면서.
0: 이제 그것이 무지선의 참 진면목이죠.
1: 아.
0: 무지선의 진면목이요.
1: 네네네.
0: 좌선은 분별성과 주착심을 텅 비워버리는 것이 좌선이라면
1: 네.
0: 분별성과 주착심을 잘 활용하는 것이 무지선이거든요.
1: 네.
0: 저 한 도인이 나락이 잘 익은 들녘을 지나가게 됐어요.
1: 네.
0: 근데 그때 바람이 휙 불면서 익은 벼이삭이 한쪽으로 쏙 쏠리네.
1: 예.
0: 아, 그걸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단순한 모습을 보고.
1: 네.
0: 바람이 휙 불면서 온 곡식이 한쪽으로 싹 쏠린다. 그걸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1: 아.
0: 이거가 이게 진공묘유 소식이에요. 소식이에요. 자연 현상을 보고 탁 잘라서.
1: 네.
0: 탁 잘라서. 아, 이거 자연 현상 보고 어떤 자연 현상이든지 칼로 탁 자르면 그게 진공묘유예요.
1: 네.
0: 진공이면서 묘유요. 묘유면서 진공이로구나.
1: 네.
0: 이게 우리가 무엇을 자연현상을 보고 감상하더라도 그런 감상을 얻어야지요.
1: 네.
0: 그러니까 천지를 닮아서 수행을 하라는 말씀은 그런 그 천지 위치를 닮아서 진공, 가득 찬 것으로만 네가 만족하지 말고 추착하지 말고 텅 빈자리를 항상 같이 해라.
1: 네.
0: 또 텅 빈자리에 그냥 허무하게 있지만 말고
1: 네.
0: 묘유 자리를 항상 같이 해서 건설적으로
1: 네, 네.
0: 모든 것을 건설적으로
1: 네.
0: 하나는 지혜, 네. 둘은 복락
1: 네.
0: 지혜와 복락을 건설적으로 이루어가라 그런 것이죠.
1: 네, 그 무지선이 사막 병진이 된다는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좀 저희들이 듣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0: 정신수양 네네. 빈자리 아닙니까?
1: 네.
0: 정신수양 동함이 없는 자리 아닌가요?
1: 네네.
0: 빈자리, 동함이 없는 자리가 수양이거든요.
1: 네.
0: 그 자리를 먼저 갖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가면 광명과 위력을 회복하고 증득하게 돼요.
1: 예.
0: 그게 사막이에요. 사막은 예. 문득 멈추어서
1: 예.
0: 마음을 돌려가지고 깨달음을 얻어라.
1: 네.
0: 마음을 밝게 해라. 마음을 딱 멈추면요.
1: 네.
0: 아, 이 생각이 어두운 생각인가 밝은 생각인가를 알아차리게 돼요.
1: 네.
0: 이게 선이에요.
1: 네.
0: 그다음에 밝은 것은 취하고 어두운 것을 버리는 이게 취사거든요.
1: 네.
0: 이게 무슨 일이나 대할 때 멈추고 수양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잘 돌려서 연구해가지고
1: 네.
0: 생각을 잘 굴려서 하자 없는 생각이 이를 때까지 잘 굴리고 그런 연후에 네. 행한다면
1: 그게 정전수양사리고 작업자 다 들어있잖아요.
0: 다 들어있죠. 그것이 무지성이고 그게 사막이 사막병진이죠.
1: 그 본문에 나와 있듯이 대경지지 경계를 대하여 멈출 줄을 알아라. 일단 그 무지선 공부의 입구에서 마음을 잡고 멈출 줄을 알아야만 이 느낌이 올 수 있으니까 멈추는 공부가 좀 이렇게 우선 돼야 되지 않을까?
0: 네,
1: 네, 네, 네.
0: 그렇게 멈추어질 않아요.
1: 예, 그 참 어려워요.
0: 어렵죠.
1: 달리는 것은 다 이제 브레이크가 있어 다 달리는 건 다 멈추는 이제 그 계기가 있는데.
0: 그러니까. 그래서 무시선 때를 가리지 말고 이 말이 들어간 거예요. 무시 네. 멈춰서 하는 건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1: 네네.
0: 항상 멈춤이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아니해서 그게 무시거든요.
1: 네네.
0: 무시라는 말은
1: 네.
0: 사람은 속마음과 겉마음이 있어요. 겉마음으로 살아요. 현실은
1: 두 가지니까.
0: 네 속마음이 뭐냐는 모르잖아요. 부처님은 아셔요. 속마음이 뭔가 다 아는데 보통 중생의 눈으로는 모르잖아요. 속마음이 네. 딱 숨겨져 있거든요. 그 속마음을 잘 써야 돼요. 왜냐하면 속마음은 여여해서 겉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다 합해서도 속마음은 그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속마음은 움직이지 아니하면서 겉마음으로 자꾸 움직이면서 속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항상 속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1: 네.
0: 그 정신세계에서 조명해 보는
1: 네.
0: 이때나 저때나 이 시간이나 저 시간이나 이 장소에서나 저 장소에서나 속마음만큼은 네. 항상 그 자리에서 스케치처럼
1: 네.
0: 그 자리에 갖고 있어야 돼.
1: 네.
0: 그게 무시선이에요.
1: 네.
0: 비유하자면. 태산교약은 그대로 있어야 돼. 태산으로 지나가는 바람은 휙 불어가지 않아요.
1: 네.
0: 그 태산이 움직이나요? 움직이지 않았어. 없지 않아요.
1: 거침없이 지나갑니다.
0: 아, 그러면요. 그런 현상처럼
1: 예.
0: 태산과 허공의 바람이 지나가는, 태산 위에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천지의 모습을 닮은 거다. 그 말씀이죠. 속마음.
1: 네, 네.
0: 속마음에 선호심경을 잃지 말아야 한다.
1: 네, 네, 네.
0: 이게 네. 뚝 부러지게 그치고 하고 이것이 아니고
1: 네, 네, 네.
0: 계속해서 갖고 있는
1: 네.
0: 그게 무시선 공부 초보예요.
1: 아, 초보. 그런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면요.
1: 네. 그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선법, 무시선법을 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많은 그 우후죽순으로 불구살들이 좀 많이 나와서 새로운 우리 그 큰 회상에 힘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이렇게 잘 마치겠습니다.
0: 그렇죠.
1: 말씀 감사했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WBS.
1: 요리 공부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2부 시작합니다.

0: 장교.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인사님 반갑습니다.
2: 반가워요.
1: 부지선법에 보면 모든 분별 현상이 정을 여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계세요. 정을 여의지 않는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2: 상학에서는 정력이라고 그러잖아요.
1: 네네.
2: 정력. 여러 번 닦아서 힘을 갖춰야
1: 네.
2: 정력에 대한 맛을 알고 비로소 그 경계에 당했을 때 잊혀지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힘을 활용할 수 있는 절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1: 네.
2: 적어도 역, 수양역, 연구력, 취사력, 하늘
1: 네.
2: 역, 그걸 삼대력이라고 그러잖아요.
1: 네.
2: 세 가지 큰 힘을 갖추려면 쉽게 되지 않아요.
1: 아, 네,
2: 아주 정성스럽게 하지 않으면 하고 무너지고 하고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힘이 증장되는데 하고 무너지고 하고 무너지고 그 되겠어요?
1: 그러니까 저희들도 학교 다니면서 네. 지금까지 공부해봤지만 정진심이 날 때가 있어요.
2: 예.
1: 없지 않아요.
2: 예.
1: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쓰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쭉 하다 보면 한 열흘 지나면 바닷가 해수욕장 그 모래밭에서 물이 나가면은 조그마한 개가 뿌르륵 올라와서 모래사골을 샀다가 물이 들어오면 다 없어지고 물이 나가면 다시 그 반복 같다는 생각을 제가 얼핏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철행의 짓을 해서는 그 력이라고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게 쌓이지 않겠죠.
2: 이 대선생님께서 이저 영광에서 고창으로 넘어오는 길,
1: 네.
2: 거기 아주 험한 길이 있잖아요.
1: 예.
2: 그 험한 길을 넘으면서 수양력이 저절로 쌓인다.
1: 예.
2: 그 말씀을 하신 대전기 나와 있죠.
1: 네.
2: 이렇게 험한 경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1: 네네. 네.
2: 참 험한 경계는 무섭습니다.
1: 아, 네네. 네, 네.
2: 사람마다 격차가 있겠지만은
1: 네, 네.
2: 아주 그런 경계가 있어요.
1: 예예. 예.
2: 그런 경계에 딱 붙었을 때 중심되는 정력을 잃지 않는 힘, 수양력을 잃지 않는 힘, 정신의 본성을 잃지 않는 힘, 그게 정력이죠. 또
1: 예.
2: 하나, 사람이 평이해질 때가 있어요.
1: 예, 평네.
2: 그때 마음이 그냥 쉬어버리고 해이해져 버리고 풀어져버려.
1: 그렇습니다.
2: 아, 그래가지고 이제 천하망난이가 돼버리고 그때 정신 차려서 넘치지 아니하고 정력을 잃지 않는 그런 훈련을 잘 쌓아야 평상심이라고 그러거든요. 평상심으로 수양력을 쌓아야 큰 힘을 쌓는 건데 거의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하나 위에 둘 쌓고 둘 위에 셋 쌓고 이 기쁨,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수도자가 마음의 기쁨이 없고 그냥 허랑허랑해. 그건 수도자가 아니에요. 참 환희에 넘치는 기쁨이 꽉 차 있어야 그분이 진급하는 분이죠. 이 정력이라는 것도 쌓일수록 기쁘거든요. 쌓일수록 기뻐요. 그러니까 한번 부딪혀서 싸워서 이기고 또 부딪혀서 싸워 이기고 그럴 때 참 기쁨이 있는 것이고 정력이 쌓이는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정력 쌓는 것이 그래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시련을 많이 당하는 국민이 번성해요. 우리나라 봐요. 이 작은 나라가 자원이 있습니까? 맨날 침략만 받고.
1: 거기다 또 엄청난 침략을 또 받았고.
2: 그러니까요. 우리 한국 국민이 본래 좀 총명해요.
1: 네.
2: 본래 부지런하고. 그 위도상으로
1: 네.
2: 그런 조건을 탁고 태어났지만은 가장 주된 원인은 시련을 겪으면서 더 발전하고 더 진화하고
1: 네.
2: 그런 그 힘이 쌓인 거 다 그리 봐줘요. 그러듯이 꼭 정력도 마찬가지예요. 정력도 평이할 때 흩어지고 예. 위기에 처했을 때 매몰되고 네. 그러면 정력이 쌓일 수가 없죠. 항상 속마음으로 속마음의 세계에서 키우는 것이 있어야 돼요.
1: 네.
2: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현실 세계에 대하고 살면 안 돼요.
1: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저들이 살면서 하카이 발판으로 있어지는 마음의 고삐를 놓고 보면 도심이 상한다. 도심이 상하지 않게 할 근데 계속 있어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2: 도심이 상한다는 말씀은 찌르박거리는 거거든요.
1: 네. 도심이 상한다면 양심이 상할 수도 있는.
2: 그렇죠. 그런... 도심이 양심이죠.
1: 네네, 그런데.
2: 자꾸 찔벅거리면 상처가 나요, 안 나요?
1: 아이고, 네, 나.
2: 그러죠. 그런 경계에 당해서 공부심이 없으면은 자꾸 그 경계 당하는 대로 응하지 않아요?
1: 네.
2: 본성의 그 두려워하고 고요하고 네. 하나로 탁들 뭉쳐지는 네. 힘의 세계는 네. 뭔가지지 않겠어요?
1: 네.
2: 어두워지고 흩어지고 하는 네. 거. 그것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도심이 상처 입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첫째는 어두워져요. 경계를 자꾸 찔벅거리고 부딪히면 감정을 상하게 하지요. 그 사람 희망을 묻어버리게 하지요. 앞길을 막아버리지요. 뿌리부터 흔들어버리지요. 이렇게 하면요. 참 견디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계를 당한다든지. 인간관계에서 아주 소외를 받는다든지 또 지혜가 목매해서 사람들이 전부 멸시한다든지 고난도 없고 책임도 없고 해서 무료해서 참 허망감에 빠졌다든지 이럴 때 말이죠. 이럴 때 그 정신세계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계를 당해서 중심을 잃지 않고 정력을 일꾼다는 것이 도력을 향상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것이 뭐가 돼요? 그런 속마음의 세계에서 키우는 거, 그걸 잘 키우는 원력이 서원이죠. 겉으로 현실적인 세계에서 당하는 것을 그냥 집착해버리고 분별해버리고 거기에 응해버리고 그러면 도력이 클 수가 없죠.
1: 네.
2: 그러니까 도력을 키우는 사람은요. 옆에서 볼 때는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아, 삼사님이요.
1: 네.
2: 비 오는 날 서서히 가니까
1: 네.
2: 옆에서 아니 삼사님 좀 빨리 가세요. 뭐를 네. 비를 이렇게 많이 맞아요.
1: 네.
2: 그랬다. 그런 게 삼사님은 반대로 모두로 빨리 가면 비를 많이 맞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말이죠. 현실의 세계에서는 비가 오면 빨리 가고 비를 피해서 가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서서히 가는 모습을 보고 답답했다 말이죠. 삼사님 왜 이렇게 느리게 가세요? 그런데 그거는 내심의 세계에 공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비 오는 것에 관계가 없었다 말이죠. 삼사님 특별히 하신 말씀 가운데 정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옆에서 누가 아 선사님 뭐세요? 그러니까 키우는 것이 있네. 아,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1: 네, 아이고.
2: 예. 정원에서 일하면, 아, 나 지금 뭐 하고 있네. 이렇게 대답해야 현실이죠. 그 대답이 아니고, 나 찾고 있는 것이 있네. 이 대답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그 속마음으로 공부심이 있어야 한다. 말씀이죠.
1: 그렇게 꾸준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늘 추임새도 좀 있어야 되고.
2: 그러니까요. 대중사회에서
1: 네.
2: 저 대인관계에서 좀 빠지는 듯한
1: 네.
2: 그런 감을 주는 사람 보고 소외받기 쉬워요. 별거 다인 사람.
1: 네. 지금 바깥으로 나온 형태는 좀 그런 모양새가 있죠. 네네.
2: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속마음을 키우고 있는 사람은 아 저가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 느끼는 거예요.
1: 네.
2: 근데 내가 속마음을 키우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평범함으로 사는 사람은 짜불짜불 혼돈하고
1: 예.
2: 어디 갔다 왔다 하고 네. 그런 게 좋아 보이죠.
1: 네.
2: 그런데 수행자는 그렇게 하면 나부끼는 거예요.
1: 네.
2: 나부껴. 힘이 쌓이지 않고 광명이 회복되지 않아요. 이 정신은 빛인데
1: 네.
2: 대단종사님 말씀을 항상 이렇게 하셔. 예. 이렇게 이론상
1: 네.
2: 이론은 광명을 잊지 말으라고요.
1: 네.
2: 그 정신이 있어야지 이론은 광명을. 적어도 눈빛이면은 그냥 사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역 이론은 광명으로 탁 보는 그런 매력이 좀 있어야지 사람이 그 수행자의 힘이 매력이 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사람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몰라준다고 물러설 일이 아니에요.
1: 네. 저도 또 이제 같이 입학해서 커온 그 도반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또 2주에 한 번씩 좀 만나서 공양도 하고 하는 시간들을 갔는데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을 못 들었어요.
2: 아, 좋은 일이죠. 어.
1: 그렇게 맑고 좋을까?
2: 예.
1: 아, 이게 어떤 수행의 결정은 아니더라도.
2: 그러죠.
1: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그 컸던 어니스트가 그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이 됐듯이 같은 동갑이고 같은 이렇게 그 도반이래도 야를 못하겠어요. 그 존댓말을 해요, 제가.
2: 아주 좋은 현상이네.
1: 그랬어요, 그랬어야지 그랬냐 저랬냐를 그 못할 정도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커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야, 이 세상에서 이런 보살 속에서 뭐 하나 한 가닥 못 잡으면 큰일 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이 도반을 통해서 좀 제가 친구들 통해서 제가 좀 얻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람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 공부에.
2: 예, 복 있는 사람은 나무 잘 되는 것만 많이 보여. 복 없는 사람은 네. 나무 잘못되는 것만 많이 보여. 그렇죠. 같은 아까 말씀 대로 네. 도반 중에
1: 네.
2: 그렇게 수준 높은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차원의 동기라면 참 좋은 거죠.
1: 네, 네, 네.
2: 좋은 거죠.
1: 그 참 40, 50평생을 좀 같이 지냈는
2: 그렇죠.
1: 근데 그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그 서 있는 모습들을 보고 제가 정신을 많이 차리고 싶어요.
2: 예, 예. 그러면요.
1: 네,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무선법에 진대지가 일진법비가 된다. 그 단어 해석, 그 법문 해석도 좀 해가면 진대지가 일진법비가 된다.
2: 그거는 내 마음이 청정하면
1: 네.
2: 이 세계가 청정법계고
1: 예.
2: 내 마음이 광명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진법계가 되는 것이죠.
1: 네.
2: 법계예요. 깨달은 마음으로 보면 이 세상이 법계예요.
1: 네.
2: 근데 미혹한 안목으로 보니까 미혹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참 각득한 마음으로 정신 차려서
1: 네.
2: 차분하게 육신은 치연작용하지만은 그 속마음은 차분해서 깨달은 안목으로 본다면 법계죠.
1: 네.
2: 법계예요. 법계가 따로 없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1: 네, 네, 네.
2: 평소에는
1: 네.
2: 현실 세계 여기 있고
1: 네.
2: 법계는 따로 있다 이렇게 보는 높은 자리에 있고
1: 네.
2: 따로 있다고 보는 안목이 중생심이에요. 법계와 현실 세계는 둘이 아니다.
1: 네, 네.
2: 왜 둘로 보이는가 하면 그가 마음이 청정한가, 마음이 어두운가 깨달았는가, 네. 그렇지, 마음의 차이에 있는 것이지 세상이 둘로 보이는 것은 아니다.
1: 네.
2: 그런 안목이죠.
1: 네, 네,
2: 법계.
1: 네, 네, 네. 그 제가 이제 독일에서 이제 근무할 때 그 아우슈비츠에서 탈출을 하나 하다가 걸리면 그 막사에서 전부 다 막사를 집합시켜 놓고 10명을 죽여.
2: 보는 데서.
1: 네. 한 박사에서 그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2: 오.
1: 하나가 나가다 철조망을 못 넘고 죽었어.
2: 오.
1: 10명을 다 차출을 하고 딱 세워놓으니까 한 사람이 나에게는 아직 내가 살아야 될 일이 있다. 내 노 부모도 여기 같이 들어와 있다.
2: 오.
1: 다 유태인 사람이니까.
2: 그
1: 내 아이들도 지금 여기 들어와 있다.
2: 오호.
1: 나만 어떻게 좀 살려줄 수 있냐. 그니, 이게 교대를 두고 주고 교대를 해야 되는데, 교대할 사람이 있어야죠. 그런데, 아, 그때 한 사람이 내가 저 사람 대신 죽겠다.
2: 죽겠다.
1: 그래가지고 형이 집행돼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카톨릭 신부님이에요. 이게 성직자구나. 대체도 성직자니까 막 가슴이 막 쩔어나더라고요. 너 같으면 나갔겠냐. 저는 못 나갔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아우슈비치 그 수용소 앞에 그 사람들 방 앞에 조그마한 성당이 하나 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그 신부님을 위한 조그마한 성당을 하나 거기다 지어놨어요.
2: 참 잘했다.
1: 가지고 길이길이 이제 그 추모를 하는 그 장소가 그 아우슈비치에 있습니다. 너 같으면 나갔겠네. 나는 그것 때문에 제가 한참 동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2: 그러네.
1: 그게 진대지가 일진 법계의 상태가 아니면, 모든 것이 일진 법계 상태가 아니면 그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2: 그렇죠.
1: 혹시 그런 때 종교인에서 이런 그 무지선하고 연결해서 어떤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이사님께서 생각나신 게 있으시면.
2: 자기 생명을 바꾼다는 일은 참 지극히 어려운 일 아니었어요?
1: 네. 네.
2: 그 이제 참 높은 신성. 첫째 수행도 있지만은
1: 네.
2: 신성이 깊다. 특히 기독교성, 기독교적인 신성. 신과의 약속. 신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희망성. 그게 크게 작용하거든요. 타격신에 의지하는 그 믿음의 세계는 훨씬 그 마음이 강해요. 천주교는 그런 성지가 많습니다. 막 죽일 때 죽이면 받고 막 가는 거예요.
1: 네.
2: 그리고 죽어버려요.
1: 네.
2: 그런 성지가 참 많지요.
1: 네.
2: 그것이 믿음인데 신성.
1: 네.
2: 신성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불가에서는
1: 네.
2: 성품을 오득하면
1: 네.
2: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 네.
2: 성품을 오득한 것이 그렇게 쉽나요? 쉽지 않죠. 종교마다 그 교법이 다르고 수행로가 다르지만은
1: 네.
2: 근본적인 정신은 일치하는 것이죠.
1: 네.
2: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를 평소에 집착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성을 생각하는 건데 물들어 있다면 그런 게 안 나오죠. 그런 행동이 안 나와. 그런데 적어도 그렇게 그 훈련하고 늘 생각을 기울이고 염원하고 정신이 밝게 열린 사람은 그런데 대담해지는 것이죠.
1: 네.
2: 담대해지는 것이죠.
1: 네.
2: 과연 그렇게 참 신성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데 임해서 참 기쁘게 만족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당해봐야 알지만은
1: 네.
2: 나도 그렇게 하지 뭐 못 올 거 보이냐 하는 것 생각이 있지만은
1: 네.
2: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장담은 못 하겠어요. 아, 그렇잖아요.
1: 네.
2: 그렇게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1: 네.
2: 또 신심으로 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다. 참 장한 일이죠.
1: 네.
2: 그 천주교 기독교에서는 성자로 봐요.
1: 네, 성자로.
2: 자기를 희생하는 네. 사람은 성현으로 봐요.
1: 전자 그 마무리로 그 응화에도 주한법 없이 내 마음을 낸다고 하는 응무소 유생기심이 그 경지는 어떤 경지일까요?
2: 응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응게 됐죠. 애기가 처음에 탈 때는 울잖아요. 다순 모태 중에 있다가 찬 뒤로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형태로 나오니까 깜짝 놀라면서 우는 거거든요. 처음에 응하는 것이 그 응이에요.
1: 네.
2: 응한다는 것은 육군으로 응하는 것이거든요.
1: 네.
2: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육군 동작이 참 응하는 것이거든요.
1: 예.
2: 살아있는 것이 응하는 것이에요.
1: 네.
2: 살아있음으로 응해졌단 말이죠.
1: 네.
2: 그렇잖아요.
1: 네.
2: 사은의 세계하고 내가 살아있음으로 사은의 세계 대결이 된단 말이죠.
1: 네.
2: 적응이 돼야. 그것이 응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하게 무의화로 응용이 돼 있어요.
1: 네.
2: 이럴 때 이렇게 작용할 때 작용하면서도 늘 속마음에 청정이력한 이론상 마음, 이론상을 지키는 마음, 이론상을 수호하는 마음, 이론상 서문문에도 있죠.
1: 예.
2: 잘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그 잘 수호하라 그 말이에요. 수호가 그냥 좌선할 때만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에 상해서 그 심경을 수호하는 거, 이것이 진짜 실력이거든요.
1: 수호를 풀어 얘기하자면 지키고 보호하는
2: 그렇죠.
1: 거. 네네.
2: 수호요. 수호. 지킬 숫자.
1: 예, 지킬 숫자.
2: 보호자. 네. 보호한다고.
1: 네.
2: 수호와
1: 지키고
2: 잘 수호한다.
1: 네. 잘 지킨다.
2: 그렇죠.
1: 네네.
2: 이 본성을 잘 수호하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출생할 때에도 출생을 잘하고 생로병사 과정에서 자 그 공부심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건설적으로 은혜로 세계를 평화세계로 은혜세계로 바꿀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는 것이 하나하나 훈련을 쌓을 때 그렇게 되지 그냥 즉발적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1: 네.
2: 항상 작은 자리를 경홀히 여지 아니하고 쉼없이 그 훈련을 차고 쌓아갈 때 그 힘이 쌓여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1: 네.
2: 응할 때 이 본래 청정한 성품을 여의지 말라. 그것이 말은 쉬어도
1: 네.
2: 그 훈련이 없으면 그리 되지 않아요.
1: 네, 네.
2: 또 상념 가운데 쉬지 않는 수행심.
1: 네.
2: 마음 가운데 나는 수행자다.
1: 네.
2: 어떠한 경우라도 수행자의 정신을 놓지 않겠다 하는
1: 네, 네.
2: 결의가 있으면 은
1: 네.
2: 잘 지켜지는 거죠.
1: 네, 네.
2: 지켜지는데 그런 정신이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고 밥 먹고 생활하면
1: 네.
2: 얼핏 보면 죄는 안 짓고 살지요. 죄는 안 짓고 살아.
1: 안 되지요.
2: 그럴 때 그분의 심경에 그 힘이 쌓이는 건 아니잖아요.
1: 네네네.
2: 힘을 쌓으려면 그리 살아서는 안 되지요.
1: 네네. 이제 그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면서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방법. 네. 움직이면 정의를 세우는, 늘상 정의를 세우는 것은 어떤 것인가?
2: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도
1: 네.
2: 안으로 부동심을 놓지 말아라 그런 주장을 했는데
1: 예.
2: 그게 참 어렵거든요.
1: 예.
2: 속마음으로 그 마음을 챙겨라 그렇게
1: 네,
2: 말을
1: 네,
2: 했지만은
1: 네.
2: 경계를 딱 당하면요. 속마음이 네. 사라져버려요. 속마음이 사라져버려요.
1: 네, 네.
2: 직접 보고 듣고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네, 되죠. 네, 네. 그거예요.
1: 네.
2: 직접 보고 듣고 행동할 때 그때 네네, 네네. 정의를 살려라.
1: 네.
2: 속마음으로 이론상 마음을 챙기기는 어렵다.
1: 네네, 네네.
2: 그때 표준을 정의로 표준을 두어라.
1: 예.
2: 육군이 무사할 때는 일심을 세우고
1: 예.
2: 일심을 세우고 육군이 유사할 때는 정의를 세워라. 실제 해보면 그래요.
1: 네네네.
2: 그 정의를 세우는 일도 됩니까?
1: 네네네.
2: 아, 그것도 하나하나 작은 일에
1: 네.
2: 적은 일에 정의를 세우는 훈련을 쌓아야 그게 되지.
1: 네.
2: 작은 일은 그냥 경우리 함부로 하면서 큰 일을 당했을 때 정의가 세워지나요?
1: 네.
2: 안 되지요.
1: 네네네.
2: 왜 안 되냐면 욕심이 있어요. 아, 욕심 무서워요. 아, 그런 걸 다 항마하는 훈련을 늘 쌓아야죠.
1: 네.
2: 무시선의 요지가 그거예요.
1: 네네.
2: 아, 제일 끝에 그 아주 할 네. 욕 있는 말씀을 하신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네네. 두 시간에 걸쳐서 무시선법에 대한 요령을 법문을 많이 좀 해주셔서 정신 번뜩드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2: 저도 마찬가지예요.
1: 아, 그래서 다시 이제 마음을 챙기면서
2: 예.
1: 대종사님의 무시선법이 과연 저희들로 인해서 빛이 나야지.
2: 그렇죠.
1: 빛이 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또 다시 들어서
2: 그렇죠.
1: 제가 출가 모든 분들이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신 그 법문을 더욱 빛나도록 처소와 시간과 때가 없이 다 같이 열심히 적공하고 공부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4: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6: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5: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7: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가까운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과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내 삶과 원불교. 반갑습니다. 윤지호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요, 허공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니 천지는 허공을 이용하여 그 덕을 베풀고, 빈 마음은 만물의 주인이니 이 빈 마음을 잘 이용해야 물질 이용도 잘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선은 마음 허공을 알리며 마음 허공 이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대학이라고 하시면서, 마음 허공을 잘 알아 이용하면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바쁜 일상 속 마음을 채우기에 급급해 일이 잘 안 풀렸다면 잠시 마음을 비워보면 어떨까요? 마음이 비워진 자리엔 저절로 성품의 지혜가 차오를 겁니다. 오늘도 마음 허공을 잘 이용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둑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금복.

0: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6월 7일 일요일, 내 삶과 원불교.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20장 법문 말씀으로 문을 열었고요. 첫 곡으로 곽진원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보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내 삶과 원불교는 원불교 재가 출가 교도들의 감상담을 나누는 시간으로 은혜 속에서 피어난 감사와 깨달음,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개봉교당 류대원 교도의 감상담 전해드립니다.
2: 유대원입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교전이나 본문 중에서 마음의 표준을 삼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강연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강연의 주제는 제가 재중단 단장으로 단회를 주관하면서 마음 공부 시간을 단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시간을 뺏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회와 주제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면 단원들이 생각과 공부한 내용을 말씀하도록 하여 생활 속의 경험과 공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유익한 단회를 주관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마음의 표준을 삼고자 생각하게 된 주제는 25년도 12월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 회화 내용 중 대종사님께서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제는 진공무유의 조화를 일상생활에서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공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라는 회화 주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미와 생활 속에서의 실천적 의미, 교당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결론으로 맺어 두 주제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라는 의미는 우선 마음공부 책자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공무유의 조화를 묘하게 있어지는 모습을 보면 진리의 모습은 세 가지 면으로 볼 수 있는데 공적은 텅 빈 면, 영지는 아주 밝은 면, 진공무유는 지극히 조화로운 면으로 내 마음을 그러한 진리에 회복시켜 마음을 쓰면 진리적인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이 갖고 있는 진리의 힘이나 나에게 그대로 응하고 반대로 나의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진공무유와 공적 영지가 잘 되지 않으면 거기에서는 정당한 진리의 힘이 나오지 않고 상대방도 진리의 힘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비진리의 힘을 작용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해가 오는 이치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밖으로 사물사물이 모두 그런 진리의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경건히 받들고 불공을 잘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며 또 상대가 나에게 죄와 복을 주는 원인이 결국 나의 마음 작용에 있다는 것을 알아서 안으로는 내 마음이 진리의 작용대로 쓰이게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마음공부 책자에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대종사님

께서는 아주 쉽게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온전하라는 말씀은 늘 욕심을 놓으라는 뜻이며 욕심을 비울수록 마음이 온전해지고 온전해질수록 진리의 텅 빈 자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사막 수행의 방법으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이 세 가지를 사막이라고 하는데 작업치사를 잘하는 방법은 솔성, 사람의 본성을 회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잘 활용하는 것으로 솔성을 잘하는 것은 곧 작업치사 공부를 잘하는 것이 되며 한편으로는 이것을 정기훈련 과목을 통해서 실천을 해보는 내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치사하라는 것은 정기훈련 과목의 주의, 조행을 통해 훈련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과 행동을 올바른 마음자리에서 또한 일상수행의 욕독, 삼십계문과 천만경계를 통해서 사리 분별하라는 것이며 우리가 실제 교당 차원에서 실전하는 방법으로 보면은 온전한 생각은 욕심이나 편견,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바로잡는 마음, 즉 진공부의 조화를 잘 운영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사는 정기훈련 과목인 주의, 조행을 통해 옳고 그름, 필요와 불필요,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것을 가려내는 행위,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도덕적 영적 기준에 따른 분별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진공배위의 조화는 공, 통김 속에서 유, 존재를 인정하듯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긍정적으로 사랑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적 의미로 보면 가정에서는 가족 간 갈등이 생길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한호흡 멈추고 온전한 생각으로 상대의 입장을 살펴본 뒤 말과 행동을 치사하고 직장에서는 업무 중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단순히 이익만 따지지 않고 직장과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길로 치사하고 사회생활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욕망에 끌리지 않고 필요한 것만 취하고 불필요한 것은 버리는 습관을 가지며 수행에서는 자손이나 연불 등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지혜로 은연자제하며 일상적인 판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라고 하는 핵심은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진공의 자리에서 욕망과 집착을 비우고 모유의 자리에서 삶을 긍정하며 바른 선택을 하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주 만유 전체가 제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부처님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입니다. 뭐 저는 뭐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부처님이라는 것은 법신부를 경험한 것과 부처님이라는 것은 곧 법신부를 경험한 것과 연결되어지면서 법신부는 부처이며 교의편 이론상 진리의 법신불 이론상 우주 만유의 본원 재불재생의 시민 일체 중생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며 사은의 본성과 열애의 본성을 법신불 부처라고 말을 합니다. 재화복의 원리를 살펴보면 모든 행위가 원인과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재화복을 나타내며 경험적 의미로 보면 우주가 재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행하는 모든 생각 말 행동이 곧 우주 법칙과 연결되어 있고 그 법칙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실천적 깨달음이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경험과 공부한 바를 생각해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그것을 복으로 되돌려주고 내가 악을 행하면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그것을 죄로 되돌려준다. 이 모든 과정은 특정 신적 존재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우주 진리의 자동적 작용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을 경험했다는 것은 곧 우주 만물 이론상 진리의 신앙을 직접 체험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러한 체험을 자선, 연불, 인과보응, 일상수행의 요법 등을 통해서 더욱 연마를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두서없이 말씀드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개봉교당 류대원 교도의 감상담에 이어 강산에 깨어나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89.7, 부산 경남 FM104.9, 대구 경북 FM98.3, 광주 전남은 FM107.9, 전북 충남 FM97.9MHz입니다. 또 원음 방송 앱에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강남교당 박용신 교도의 감상담 만나봅니다.
1: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상시응용주의사항 2조. 응용하기 전에 응용 후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오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안과에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응용 후 형세, 미리 연마 등 건강 제목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몇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심각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시응용주의사항 2조는 사막 중 사리연구 과목으로 동할 때 하는 공부로 정할 때 공부 자료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심신을 작용하기 전에 준비를 잘해서 일을 당했을 때 군색함이 없도록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응용하기 전에라는 말은 어떤 일에 응하여 몸과 마음을 사용하기 전을 의미합니다. 응용 후 형세를 본다는 것은 일이 진행되는 전체적인 상황과 흐름을 의미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집이 이해를 밝게 분석하고 원근 친소에 끌리지 않으며 대의에 맞게 선후 본말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수행품 10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없을 때, 일 있을 때의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해서 창황 전도함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일 있을 때,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지지 못하면 판국에 얽매이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평소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다음은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연마라는 것은 갈고 닦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일을 마주합니다. 일과 이치 속에서 태어나 살고 죽고 또 일과 이치 속에서 태어나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도 일과 이치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비이해에 어둡고 이치를 모르게 되면 고락의 원인을 모르고 짓고 받는 인과 이치를 모르고 죄복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연마하는 준비 공부가 없으면 자기 주견대로 습관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과 이치를 끊임없이 연마하여 밝은 지혜를 얻어서 생활에서 주의 깊게 활용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제자가 대종사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사물에 민첩하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사물에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대종사 말씀하십니다. 일을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마해라. 일을 당해서는 잘 취사해라. 일을 지낸 뒤에는 다시 대조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에 항상 반주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해라. 그러면 점점 사물에 능숙해져서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히지 아니한다라고 수행품 24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일을 하다 보면 준비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작년에 교당 김장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김장을 할 때 점심 식사 후 김치 속넣기를 하는데 그 일을 항상 배식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식기 세척팀과 김장하는 팀이 동선이 겹쳐서 늘 혼잡했습니다. 하던 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연마한 끝에 김치 속넣기를 배식대보다 식탁에서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김장하는 역할을 세분화했습니다. 일하는 방식의 차이였지만 식기 세척팀과 김장팀 동선이 겹치지 않았고 혼잡한 가운데 분명한 질서가 있어서 빠르고 수월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연마해서 준비해야 할 큰 일이 있는데 바로 생과 사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겨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나이가 지나도 한참 지나 있습니다.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의 자유를 얻고 생사를 초월하고 죄복을 임의로 하는 것이라고 유언품에 밝히셨는데 나는 과연 어디쯤 와 있는가? 이번 경강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도님들은 지금 죽음의 보따리를 얼마나 연마하고 계십니까? 네, 이상으로 응용하기 전에 응용 후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하라는 상시응용 주의사항 2조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강남교당 박용신 교도의 감상담 듣고 왔습니다. 내 삶과 원불교 1부 끝곡으로 이소라의 바람이 부네요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0: WBS.
1: 은혜 속에서 피어난 감사와 깨달음의 이야기, 우리들의 감상담, 내 삶과 원불교.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네, 삼과 원불교 2부 첫 곡으로 네가 좋아했으면 해, 우디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WBS 원음방송 내 삶과 원불교는 원불교 재가 출가 교도들의 마음 공부 감상담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촌교당 김명선 교도의 감상담 만나볼게요.
2: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교역자 훈련을 가긴 갔는데요. 그 주제 강의만 듣고 사례단 발표를 못 들어가지고 저도 너무 아쉽고 그랬는데 교무님께서 감상담을 발표하라고 해가지고 주제 강의만 들은 거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훈련도 반절밖에 안 듣고 말씀을 드려야 돼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다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감상담을 발표하게 돼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공부하는 거나 살아오는 거나 이런 것들 좀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임실교당 교감님께서 그 교역자는 그 출가 교역자하고 재가 교역자가 있는데 교무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무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교역자가 아니고 그냥 수평적으로 같이 의견을 서로 나누고 같이 이제 그 협조해가지고 교무님하고 같이 교당을 이끌어가는 주인들이 교역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교무님이 시키는 대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주인이 다 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역자 자격이 저는 이건 정확히 잘 몰랐는데 그 정식 특신급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식 특신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대충은 아니다. 대충은 모르는 거고 대강은 적당히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큰 강령들을 강령이라고 하면 전에 이제 공부할 때 보면 강령을 이렇게 딱 그 잡으면 밑에서 계속 이렇게 줄기가 따라 올라오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그 이론상 진리에서 사은 사유가 나오고 뭐 그 다음에 뭐뭐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흐름 정도는 저희가 알아야 그 교역자의 자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식 특신급이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사업이 다른 세상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자리 이탈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생각은 원만해야 되고 신앙은 이론상의 신앙으로 해서 그 저희가 이론상의 진리를 그대로 믿는 그런 신앙 그리고 정성은 저희가 그 이론상 서원문의 끝에 있잖아요.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정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이게 교역자의 기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예를 들으셨냐면 배의 평형수, 배 밑에 이렇게 그 중심 잡아주는 물 있잖아요. 그 물이 있으면 배가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엎어지지 않는다고 그 말씀하시고 오뚜기 예를 들으시면서 그 밑에 쇠뭉치가 이렇게 엄청 크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흔들어도 오뚜기가 넘어지지 않고 바로 쓰잖아요. 예. 그래서 특신급은 정식 특신급은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게 기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 이제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좀 다른 데로 흐르지 않는지 항상 저희는 점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교역자가 실천해야 될 조목으로 공부와 교화와 봉공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다 부족하더라고요. 다 부족한데 이제 제가 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공부는 상시훈련 으로 이제 지금 여기서 알아차리는 공부하고 법회와 교화 단회를 통해서 문답하고 감정하고 회화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스승님을 어려서부터 이제 모셨던 스승님이 계셔가지고 저희는 주기적으로 스승님을 찾아가서 문답 감정을 받아요. 교무님이랑 같이 가족들 전체가 가서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그래도 제가 과거에 공부를 조금 했다고 이제 그 상시훈련으로 해서 일할 때나 그 평상시 생활할 때 이제 상시훈련이 먼저 그 일 당하기 전에 미리 연마하고 준비하는 걸 하고 그 다음 일 당했을 때는 온전 생각 취사하고 일이 끝나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대조하는 이런 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제이여가지고 제이는 좀 그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약간 계획적이어가지고 저는 완벽주의도 약간 있고 그래서 실수하는 걸 좀 두려워했어요. 어려서부터.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준비를 안 하면 뭔가를 도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준비하고 나서 이렇게 집중해서 하고 그러고 나서 하고 나서 이제 조금이라도 실수한 거나 아니면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걸 꼼꼼히 적는 습관이 있어요. 하기 전에도 적고 하고 나서도 이렇게 적어가지고 두 번 실수 안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습관이 상시 훈련 그거하고 잘 맞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저는 직장 생활을 계속 했잖아요. 사회복지를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일에서 실수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에 스승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 공부를 잘하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과정이 잘 되었는지 이렇게 보지만 나중에는 결과만 봐도 잘 되어야 그게 공부가 된 사람이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이렇게 하면 조금씩 계속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일 끝나면 지금 교무님하고 광우 교무님하고 저는 출퇴근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일 끝나고 나서 오면서 항상 같이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요. 젊어서부터 그냥 저희는 같이 사회복지를 하니까 서로 같이 이제 얘기를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문답 감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고 그래서 서로 이제 발전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끼리 해결 안 되는 거는 또 스승님 뵀을 때 이제 여쭤보고 그러니까 저희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더 잘하려고 그러는데 스승님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면 위로도 받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부는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근데 교화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조불교화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조불교화가 그 예를 들으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아들, 딸, 며느리를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내가 네 생일에 교당 가서 교무님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이제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당하고 자녀하고 이렇게 자녀들이 교당에 안 와도 교무님하고 교당하고 이렇게 너는 연결돼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원불교인이다.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내가 교무님하고 교당에서 기도했다. 이렇게 네 이름으로 해서 생일 때 기도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녀 교화가 바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러니까 그게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자녀들은 원불교하고 인연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생각도 안 하다가 우리 엄마만 다니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 나도 원불교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 나도 원불교하고 인연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말 한마디가 이제 어머니들이 다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기도하시는데 말을 하고 안 하고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겠다 이런 생각, 교화에 그에 이바지하는 것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교당을 데리고 다녀서 저희 막내 지금 고2거든요. 근데 교당에 계속 오잖아요. 근데 저희 애들이 지금 큰애 둘째는 서울에 가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도 교당을 계속 다녀요. 저희 애들은. 근데 어려서부터 저희는 교당에 안 가면 뭐 호적에 판다, 호적에서 판다 막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어렸을 때 그냥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우리 집은 교당에 안 다니면 우리 집에서 못 살아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속 다니다 보니까 애들이 교당 일요일 날은 무조건 교당에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당에 와서 진짜 집중하고 막 이러지 않아도 교당에 오는 거를 안 온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려서부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혹시라도 자녀분들이 이제 손주들 이렇게 잘 안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습관 들이면 훨씬 좋대더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집에서도 이제 저희 교무님하고 저하고도 계속 이렇게 문답감정식으로 얘기를 하듯이 애들도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해요.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씩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다 일일이 얘기를 해요. 저희 애들은.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이 교화 다니더라고요. 저희 집이. 애들이 계속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그날그날 있었던 얘기를 하면 저희가 이제 조언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엄마도 해주고 아빠도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애들 관해서 또 저희 둘이 같이 얘기를 하고 또 하다가 또 안 되면 교무님께도 여쭤보고 부모님께도 여쭤보고 스승님께도 여쭤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게 순환을 하니까 애들이 그 뭐든지 일이 있으면 부모님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애들은 진짜 그 사회생활하고 이런데 큰 문제 없이 안정되게 이렇게 잘 살아주는 것 같아서 진짜 감사함을 느끼면서 저희는 우리 애들은 이렇게 커져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꾸준히 이렇게 대화하는 게 저희도 좋고 애들한테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고 그렇게 해서 저희 집이 교화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본공은 본공 말씀하시면서 피은자임을 자각하면 당연히 이제 뼈저리게 피은자 그 사은의 피은자임을 뼈저리게 느끼면 당연히 본공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올해부터 그 원광 효도마을 주간보호센터라고 어르신들 그 노치원 있잖아요. 거기 센터장으로 이제 부임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르신들을 전에는 중간관리자로 있을 때하고 지금 센터장하고 이렇게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어르신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진짜 어르신들한테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다가 이제 제가 딱 느껴진 게 어르신들은 저희를 키워주셨잖아요. 무자력할 때 이제 키워주신 부모님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꾸준히 하셨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농사를 지으셨든지 가정주부를 하셨어도 그렇고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셨어도 사회생활을 꾸준히 하시면서 이 사회를 이끌어 오셔가지고 이 국가가 이렇게 그 온전하게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장한 사회에서 저희가 혜택을 입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어르신들이 지금 힘없고 뭔가를 못하셔도 저희는 항상 그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대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면서부터 직원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어르신들한테도 이제 어르신들이 한 번씩 그 말씀을 하세요. 이제 늙었으니까 죽어야지 막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자녀 키우고 사회에 공헌한 게 있으니까 어르신들은 이제 쉬시면서 마음껏 즐기시고 노시면 된다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기시면서 사시면 된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내가 살아도 되겠네 당당하게 살아도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되게 기분 좋게 웃으시고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그 은혜를 느끼면 저희가 보훈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봉공 실천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른 거는 이제 뭐 교당에서 뭐 교무님 멀어가지고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 아버지 식사 챙겨드리고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멀고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교당에 좀 뭔가 도와드릴 것들을 도와드리고 싶어도 여건상 이제 안 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많은데 그래도 저는 원불교 기관에서 일하니까 거기에서 진짜 그 보훈하는 생활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나중에 또 더 나이 들어서 이제 퇴직도 하고 그러면 이제 지금 막 그 어르신들이 진짜 열심히 이렇게 교당에서 봉공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저는 어려서부터 봤거든요. 여기 관청교당 그 어린이집 1회 졸업생이에요, 제가. 그래서 교당을 계속 다녀가지고 어른들을 다 어렸을 때 보던 어르신들도 되게 많고 그러는데 그 어르신들이 하는 거 보면 저는 진짜 세 발의 피, 진짜 못 따라가거든요. 못 따라가는데 그래도 제가 그 저희 가정 잘 이끌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에서라도 원불교 기관이니까 거기에서 진짜 어르신들한테 잘하면서 보훈하면서 살면 그게 좀 그 공부하는 거고 보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격도 안 되는데 중앙이 돼가지고 저희 단원들이랑 단장님을 잘 보필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역할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저보다 열심히 이렇게 많이 해오신 분들 이제 말씀이랑 듣고 그러면 되게 이렇게 좋고 아 저렇게 나도 나이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저도 힘 미치는 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관촌교당 김명선 교도의 감상담 전해드렸습니다. 내 삶과 원불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방송에 소개된 감상담 정보와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 내 삶과 원불교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미도와 파라솔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마음공부로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큰 살림이라도 하늘 살림과 합산한 살림같이 큰 살림이 없고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하늘 기운과 합한 사람같이 큰 사람이 없나니라. 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를 잡아 인간의 육군 동작에 둘러씌워 활용하는 사람이 곧 천인이요 성인이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노래 하나, 추억 둘. 매일 아침 9시에 만나는 음악 친구,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찾고 싶은 지금, 추억의 노래들이 귀를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혹시 더 바쁜 휴일이어도 걱정 마세요. 숨 고르게 할 수 있는 노래 하나 추억들이 있으니까요. 추억의 음악여행 지금부터 떠나봅니다.